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인사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공약과 이름을 내건 현수막, 골목과 사거리를 누비는 유세차까지. 어제 5월 21일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짓과 발걸음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누가 우리 지역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사람인지 살펴보는 일이겠죠. 우리 동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전주시 6개 선거구 후보자들의 방송 연설과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듣고 질문하고 함께 판단하는 선거 방송.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결국 누군가를 뽑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지역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다오 시작.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4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가오 시작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지금 거리 곳곳에서는 또 하나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시장 앞에 서 있고, 누군가는 골목 입구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죠. 하지만 선거는 단지 후보들만의 시작은 아닐 겁니다. 유권자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 문제들, 교통과 주거, 돌봄과 청년, 환경과 안전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선거라고 하죠. 내가 걷는 길,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지역의 복지와 문화까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많은 결정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 보다 누가 지역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지역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가 라디오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는 완산동과 중화산 1, 2동, 풍남동, 그리고 중앙동이 포함된 나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선거구, 우아 1, 2동과 호성동의 차선거구, 그리고 송천 1, 3동의 카선거구입니다. 선거구는 후보자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는 6월 2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라디오로 송출되고요. 오후 1시, 5시에는 후보자 방송 연설이 방송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라디오 방송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후보자 방송 연설과 그리고 토론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 알림, 공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각 선거구,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각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 연설과 토론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몇몇 후보들만 참여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이름만 알리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철학과 공약, 지역을 위한 비전 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각 후보들마다 사정이 있고 또 짧은 일정에 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이 지역을 위한 정책, 비전, 그리고 공약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조차 실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앞으로는 모든 후보들이 꼭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는 후보자 방송 연설, 그리고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대담 토론회 많이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 또 널리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한 후보인지를 여러분들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그날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의 공론장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누시 전체 관람가.

네, 루시 전체 관람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회원 가입, 그리고 일시 후원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선거 관련된 이야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거 63 지방선거 한 12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어제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 곳곳마다 후보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있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이 후보들의 공약 이것들을 비교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서 또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또 선거와 관련된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보들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이모저모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투표는 언제 어디서 다들 알고 계시죠? 6월 3일 날 시작되는데요. 그 사전투표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 금요일 그리고 5월 3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5월 29일 금요일과 5월 3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본 투표는 언제인지 아시죠?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다가오 집으로 또 배달될 선거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표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있죠?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저장한 단순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사전투표 기간, 투표일 그리고 투표 시간 이거 잘 챙기시고요. 내가 가까운 투표소가 어딘지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신분증 챙겨가신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정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 지방선거 누구를 뽑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요즘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차량과 현수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총 7장을 투표 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전북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장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 의원까지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가 총 7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7장 받아서 투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 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을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3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다시 또 4장을 받고 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지사, 시장, 교육감 이렇게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또 투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에서는요, 한꺼번에 7장을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내가 몇 명을 투표해야 하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교통과 복지, 돌봄과 교육, 문화와 도시개발 같은 지역 현안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민선 9기를 구성하는 그런 선거로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투표를 하셔서요. 우리 지역을 그리고 나의 삶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후보들을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 선거에 관련된 정보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총의 머스트 비 투표 노래입니다.

네, 김은총의 머스트 비 투표 듣고 왔습니다. 이 김은총 씨는 우리 지역의 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를 또 진행하고 계시죠.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우리 김은총님께서 음악을 또 노래를 하나 머스트 비 투표 반드시 투표하자라는 노래 투표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꼭그 소중한 한 표를 또그 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는 뭐 여러 명을 뽑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번에 투표할 때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하는 무효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할 거가 있습니다. 투표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기표 방법입니다. 기표는 반드시 그 투표소 안에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합니다. 뭐 연필이나 펜로 표시하면 안 되고요. 기표소 안에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되고요. 한 후보자 칸에만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서는 두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 명의 그 후보를 뽑는다. 그 정수가 세 명이다라고 해서 세명 찍는다. 이건 아닙니다. 한 명만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가 된거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하는 행위도 또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요, 무효표 주의사항과 올바른 투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시간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했는데, 이게 무효표가 되면 굉장히 좀 아쉽겠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소식, 그 정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 또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후보는 몇 명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전주시 지방의원 선거에는 총 12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 12개 선거구에서 모두 쉬운 한 명, 51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1명, 조국혁신당이 9명, 무소속이 5명, 그리고 진보당 3명, 정의당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해서 총 쉬운 1명이 후보자가 출마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 12개 선거구 중에서 총 36명을 뽑는데요. 지역구 32명, 그리고 비례대표 4명 이렇게 해서 총 36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총 쉬운 1명이 출마를 해서요. 뭐한 1.5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되겠네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는 완산구 다 선거구로 4명을 선출하는데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마선거구도 역시 마찬가지 마선거구하고 바선거구도 역시 각각 6명이 출마를 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니까 3013 효자 일동은 3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했고요. 바선거구 효자 234동 역시 3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해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선거구 동서학, 서서학, 평화 1, 2동은 4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 지역도 있네요. 우리 전주시 타 선거구입니다. 혁신동 선거구인데요. 두 명을 뽑는데 후보가 두 명만 나와서 여기는 무투표 당선이라고 합니다.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 이야기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우리가 매일 걷는 길과 버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청년 정책과 복지 같은 생활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후보자들의 출마에 대한 편, 그리고 생각들, 지역에 대한 생각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지역에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롤로 0 더하기 0.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비만 탈출 프로그램 잠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및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체지방률 여성 28% 이상, 남성 20% 이상인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다만 체지방률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혈액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281-6335번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6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바쁜 일상과 취업, 인간관계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기수별로 1대1 심리 상담과 함께 원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꽃바구니 만들기와 수경식물, 치유정원 화분 만들기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마음치유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운영장소는 완산구 현무일길에 위치한 청년이음 전주이고요. 참여 신청은 홍보물레 QR코드 또는 안내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연속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모두 참여한 청년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내일이네요. 5월 23일 토요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준우승 400만 원, 공동 3위 팀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고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서요,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또 전주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네,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2009년 문을 연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죽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 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선거 이야기, 선거와 관련된 2025 정보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선거 운동이 시작된 거리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약속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겠죠. 누군가의 한 표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방향을 바꾸고 지역의 내일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듣고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봐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방송 후보자 방송 연설, 후보자 토론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덥다가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요즘인데요. 하루 안에 초여름과 봄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시 겉옷을 찾게 되는 이 널뛰기 날씨에도 몸과 마음도 적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계절이 조금 더 천천히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날씨도 참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요즘 날씨가 왜 이래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작은 변화에도 더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저녁엔 추우니까 겉옷 챙기세요. 그리고 물 자주 드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적당한 온도 속에서 편안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며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의 신문의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의 진행자 남지숙입니다.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은 매달 발행되는 송촌동 말 신문을 기자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취재하면서 생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2013년 첫 발간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이어져 온 송촌동 말 신문은 우리 마을의 소식과 현안을 주민 눈높이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시민 언론으로서의 마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게요.

0: 네, BTS의 바디 투 바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실 송촌동말신문 편집장님이신 유수경 선생님 편집장님
1: 네, 소개군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송촌 FM 읽어주는 말신문을 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 달에도 마을신문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2: 그렇죠.
0: 네. 이번에도 그 신문을 배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2: 네, 피드백 그 피드백을 많았습니다.
0: 받았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네. 신문을 놓고 있는데, 이제 간혹 그 제가 기사를 쓰지만 저에 네. 대한 기사가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문분들이 저 옆집도 그렇고, 아랫집도 그렇고, 윗집도 그렇고, 신문 기사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그래요?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좀 더 그래도 뿌듯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힘들지만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오락가락.
2: 오늘 여름이었어요.
0: 네.
2: 31도가 웬 말이냐.
0: 그러니까요. 지금 5월. 네. 그렇죠. 네. 올 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2: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네.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네. 왜냐면 감기에 걸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날씨가 요동치다 보니까.
2: 네, 맞아요.
0: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송촌 FM 읽어주는 말신문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제가 먼저 진행할까요?
0: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희 첫 번째 소식은요. 그 송촌 3동이 분동된 이후에 초대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이제 김한균 위원장님 계셨는데요. 이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0: 그러니까 네.
2: 되게 초대 위원장이어서 굉장히 남다른 감명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이분의 그 송촌 3동의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웠는데요. 네. 좀 처음 만난 자리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처럼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2: 네.
0: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내 굉장히 뭐랄까 겸손한 태도 그런 것들이 참 그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2: 네.
0: 사실은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 그쵸.
0: 어떨 때는 이 봉사가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2: 있죠.
0: 부담을 네.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별경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냐고요. 라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다 보니까 그 말 안에 참 깊은 어떤 삶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간파를 좀 했습니다. 처음부터.
2: 네. 초대 네. 위원장님이 아우라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네.
2: 벌써부터 다음 오실 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봉사활동 오래 하다 보면 그 지속 가능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삶의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김한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좀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이 있지 않으면 네네. 힘들잖아요.
2: 그쵸.
0: 뭐, 단발성의 어떤 봉사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남동생이면 누나가 네. 자기를 희생하면서 동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사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2: 그런데
0: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학업을 네.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읽어줄 수 있고 또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더 제가 가슴에 닿았던 말이, 어느 자리에든 어느 자리에든 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평소에 삶 자체가 하시는 일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 철학을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2: 그 기사 보니까 이분이 그 대학교 전임 교수로 퇴임까지 했다고 써 있는데 보니까요. 자치위원장님께서 교수 출신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래도 주변의 어려움도 돌보게 되는 것 같고,
0: 네.
2: 본인이 전공한 또그 과를 살려서 봉사활동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0: 네네. 이번에 이제 전기공학을 좀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기안전협회에 또 소속으로 계세요. 계시면서 전기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기점검이라든지 수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주 지역 같은 경우 매년 20곳 정도를 이제 그 선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제 방문해서 이분들의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이 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곳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이분의 또 하나의 삶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참 독특한 게 보통 지자체위원장 하면 뭘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좀 어디 나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지금 송촌 3동의 초대 지위원장님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교수 퇴임도 하셨고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협회에서 전기봉사도 하시고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이 그 교수 재임 시절에도 굉장히 강단에서 남다른 그런 교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이면은 그 다음 정치의 인문학연
2: 행보죠.
0: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쭤보진 않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일종의 이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하나의 그 역할일 뿐이지, 지금은 또 사람이란 게 생각이
2: 변할 수 있죠.
0: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셨고, 이제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성품도 좋으신 분 같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제가 그분을 한번 뵙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의 이제 그 대학 교수로서 또 여기 저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제자들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2: 그쵸.
0: 한 39분을 주례를 서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주례 서주진 않잖아요.
2: 그쵸, 존경받는
0: 네,
2: 분한테만.
0: 그렇죠. 예, 네, 그렇고 지금도 거의 매년 그 제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그 학생들이 이분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지금 대학교도 아마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지식들이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의 그 교과목은 사실은 과거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좀 살려서 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수법을 이어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멘토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참스승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0: 그쵸.
2: 굉장히 다양한 그 삶의 경험들이 강단에서도 또 녹였을 것 같은데, 그 지금은 어쨌든 송촌 3동의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이잖아요. 에코시티는 송촌 이제 3동으로 분동은 됐지만 송천 1, 2동하고 되게 다른 또 신도시나 마찬가지인데
0: 네.
2: 초대 이제 자치위원장이니까 그 본인의 역할이나 느낌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떠셨다고 하세요?
0: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좀 더 파악하고 하는데 사실은 에코시티가 그렇게 대부분 그 지역은 새롭게 유입된 인원들이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이 아니라 다 모두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일종의 네. 하나의 그 주민들을 쉽게 표현하자면 모래알 같기 때문에
2: 그쵸.
0: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점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시티 자체가 그야말로 아파트 정글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단지별로 좀 나누어서 살아가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에코시티를 모두 전체가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0: 그리고 특이한 점도 뭐냐면 이 에코시티에가 젊은 층도 있지만 또 노는 층이 있어요.
2: 아.
0: 그래서 이게 또 조화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2: 네.
0: 좀 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서로 이제 소통하는
2: 네.
0: 단지별로 또 서로 역할을 좀 중개다리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신문 배포할 때도 보면 젊은 세대층도 굉장히 많이 있고 노년 세대는 거의 송천 1, 2동에서 건너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0: 네.
2: 다시 에코시티 주민이 된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사실 화합하려면 행사, 축제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0: 네.
2: 네,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0: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인 부분이 있고
2: 네.
0: 이분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2: 네.
0: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네. 동대표였었어요.
2: 아.
0: 동대표였고 좀 더 네. 그럼 동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하다가
2: 네.
0: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2: 네.
0: 그 아파트 내에서 어떤 거 했냐면 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신앙송 대회라든지
2: 네.
0: 음악회라든지 여러한 어떤 행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고 얼굴을 또 안면을 트게 되면 우리가 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2: 그쵸.
0: 접점이 생기는
2: 네네.
0: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따뜻한 그 마을의 기억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지난 3월부터 계속 진행을
2: 네네.
0: 해온 건데요.
2: 네네.
0: 매달 초에 그 에코 클랜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이제 죽깅이라고도 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죽는 사람 있고 그런 건데 이분께서는 버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 주민들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하고 그래서 또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에코시티 그 공간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큰 계획 중 하나가 10월 27일에 그 세병호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이 함께하는 동민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해가 되는 거겠죠.
2: 그래요.
0: 네.
2: 그 지난 해는 송천 2동
0: 2동에서
2: 동민의 첫 행사를 했잖아요. 거의 10월 11월에 다 모여 있는
0: 네,
2: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2: 네. 네, 어쨌든 뭐 짧은 인터뷰였지만 공동체를 향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또 앞으로 계획들이 되게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2: 네.
0: 또 이 위원장님께서도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2: 그렇겠어요.
0: 속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긴 하셨지만
2: 네. 그래서, 초대가 원래 힘든 겁니다.
0: 네, 네. 잘 그 길을 네. 닦아주시길 또 당부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다음 소식을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예,
2: 네.
0: 이어가 주실까요?
2: 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0: 네.
2: 6월 3일까지는 아직도 뭐 엄청난 많은 선거가 앞에 두고 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만 되면 모두 다 아유 시끄럽다.
0: 네.
2: 문자 지겹다.
0: 네.
2: 이러는데 근데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선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약에 담겨야 하거든요.
0: 네.
2: 그러면 시민들은 공약을 정말 준비하고 있을까 생각 들긴 하는데
0: 네.
2: 오늘 바로 그 질문에 출발한 유색 시민 참여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전주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배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야죠. 네. 좀 독특한데 도대체 어떤 걸까요?
0: 네. 네. 우선 그 우리가 선거가 이제 지방 선거 있고 국회 선거 있고 대선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방 선거이거든요.
2: 그렇죠.
0: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네.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관심이 없어요.
2: 네.
0: 그게 지금 현실인데 네. 지금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배가 간다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무슨 김정배가 간다? 무슨 배달 앱이나 광고 같은 느낌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네. 받으셨을 텐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어떤 정책 제안을 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정책 배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정배인데 김은 우리나라의 성이 가장 흔한 성이니까
2: 네,
0: 김을 넣고 네. 정은 정책 그리고 배는 배달 그래서 예, 정책을 이분, 배달하는 것을 줄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2: 이분 성함인 줄 알았어요. 네. 제 페이스북 친구에 김정배가 있어서 네. 처음에 동일 인물인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0: 그래서 이분도 그 네. 페이스북에 계시는 분인데 네. 굉장히 본인 이름이 지금 전주시 네. 내에 네. 에 이제 알려지고 또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네. 자기 이름이 사용되면 이름 도용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름 저기 근데 굉장히 흐뭇해하셨다라는 얘기 후담이 있습니다.
2: 아, 네.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진 친근한 네. 이름인 것 같아요.
0: 네.
2: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출발했다고 하시던가요?
0: 네, 사실 그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는 지방 선거 때마다 네. 이제 후보자들에게 이 그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2: 네.
0: 그런데 이게 그냥 후보자 중심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2: 네.
0: 좀 시민들이 직접 그 소리를 좀 전해주는 거 그래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시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그 선택을 고르는 거
2: 네, 네.
0: 그러니까 정책이 한 208개 정도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네. 28개 정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후보자들이 그 네. 정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2: 아.
0: 주문하는 거 그래서 저 주문을 해야지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아, 그래서 배달이군요.
0: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더 좀 재미있게 성 네. 유권자들과 네. 또 후보자들이 좀 재미있는 방식의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2: 아, 좋습니다. 이런 발랄한 네. 역발상이 네. 필요한데
0: 네. 네.
2: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였잖아요.
0: 네.
2: 우리는 뭐 유인물 받아보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먼저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독특한 것 같고
0: 네.
2: 이게 정말 정착되면 이제 그 시민들 눈치를 보면서 공약을 만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208개 중에서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가 네. 되는 거잖아요.
2: 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2: 골라 먹는 메뉴판.
0: 네네네네.
2: 네, 골라 먹는 정책 메뉴 이런 네,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러니까 보통 그 정책 하면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제쳐두고 그 후보자들 공범을 오면 우리 잘 안 보잖아요.
0: 네.
2: 네.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정책 배달 문화로 연결을 하면 내가 제안했던 것이 이 후보자가 선택했네 이런 것도 되게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그러면 이 안에 담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제 그 카테고리별 또는 대상별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까 208개라고 했잖아요.
2: 네, 맞죠.
0: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출퇴근의 교통 문제였어요.
2: 아, 그렇죠.
0: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그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또 그 교통 문제,
2: 네.
0: 그다음 청년 문제, 네, 돌봄 문제, 또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메뉴가 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배가 한다 직접 그 주문을 받으면
2: 네.
0: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서 주문을 직접 그 배달하는 거죠. 배달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들을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도 이제는 본인이 주문한 제품, 정책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거 또 부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 공약 그 이행률
0: 그렇죠.
2: 점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 앞에 보니까 뭐 교통이나 교통약자, 그리고 청년 문제 이런 거 같이 보면 생활 속의 의제를 담았다는 게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 공모도 있었었고 또 네. 전문가나 또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다양한 어떤 방면에서 네. 의견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현실성과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어떤 의지들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전과는 다른 이제 선거문화 정착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후보자의 선택을 통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이 그 공약들이
0: 네.
2: 이행률과 함께 나중에 이제 평가받을 것 같아요.
0: 네. 네. 대부분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방선거에서 그냥 그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느냐, 얼마나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 사람 유명한가라는 걸 보고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선택을 하잖아요.
2: 네.
0: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죠.
2: 네. 그거 왜일까요? 안 지킬까봐?
0: 그래서 이제 조금 누가 시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가에 전 네. 초점을 두는 그런 프로젝트고 이제 네. 시민들도 좀 앞으로는 내가 후보자를 선거에서 네. 투표를 할 때 그런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랄해지고 더 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있고
0: 네.
2: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그동안 우리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 생활 밀착형 그 정책이 아니었던 것 같고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의원 정도 돼야 지킬 수 있는 공약,
0: 네.
2: 허무맹랑한 공약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 배달을 하고 후보가 받고 정책을 이행하고 이렇게 간다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공약이라면 공은 우리가 그 없는 거잖아요.
2: 네네.
0: 약은 약속. 그런 것이 아니 이행할 수 있는.
2: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으로 배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네.
0: 4년 후에
2: 네.
0: 얼마만큼 이행했는지도
2: 네,
0: 팔로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더 네. 중요한 거.
2: 정말 중요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 작은 목소리가 단순히 이제 요청해서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네.
0: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많이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는 연대요.
2: 네.
0: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네.
0: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다음 준비한 내용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송촌 FM 읽어주는 말신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1부에서 두 가지 우리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새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시민들의 정책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주차할 데가 없다. 아, 그리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또 비가 오면 겁이 난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거창한 뭐랄까 개발 사업에 좀 더 집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줘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최근 2026년 상반기 전주병의 정동영 국회의원이시죠. 네. 이분께서 지역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2부에서 이제 네. 그 유승영 편집장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이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먼저 예산에는요, 송촌 일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금암복 노인복지관 개발 사업, 진기마을 상습 침수구역 정비 사업, 덕진 금암광장 본수대 개선 사업, 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페 정비 사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러한 것들은 네.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안전동영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21억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네. 이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네. 나눠보고 이제 저희 송촌더 마을 신문에서도 그 네. 과정을 좀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이번 달에서는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그 네. 부분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네. 그 오늘 이야기할 사업들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민들이 겪는, 매일 내가 불편하게 겪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면 수십조, 뭐 수백억, 이런 국가사업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지만 내 주변이 내 동네에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집 앞 골목 주차 문제가 해결되거나 비만 오면 넘치는 도로 정비, 또 아이들 등교길이 안전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비는 되게 없거든요. 어쩌다 한번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놓고 생색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피부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그 특별 교부세 사업들은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내 삶이 얼마만큼 편해졌느냐라는 네. 것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먼저 송촌 일동은 정말 문제들이 많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이 네. 사업비가 이제 배부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실까요?
1: 네, 그 송촌 일동은 인구 비례 그 공영 주차장이 거의 그러니까 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송촌 도서관 앞에 있는 솔레문화 아니구나 거기 그 청소년
0: 네.
1: 솔레 청소년 그 복지가 있죠. 거기 네. 하나 있고 도서관 앞에 있고
0: 네.
1: 이 정도가 있고요. 송촌 이동은 뭐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오래된 지역 상가 주택가 생활거리 있는 곳에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 심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먹자골목 갔다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료 주차하고 싶다 간절했는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골목 안까지 주차가 다 돼 있고 이중 주차 때문에 차를 못 빼가지고 막 민원이 발생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0: 네.
1: 실제로 이게 주민들 이야기 들어오면 퇴근하고 집 근처를 20분 넘게 돌다가 아주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낮에는 괜찮고 하는데 밤에 되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비 오를 때 더 불편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생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0: 네, 특히 이제 오래된 주택 가들은 골목 이제 자체가 좀 더 좁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차 한 대만 잘못 세워져 있어도 통행 자체가 어려운 굉장히 그런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로 되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오거나 아이들 함께 오는 것도 있고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할 때 진입을 네. 못한 경우도 있고
0: 네.
1: 응급차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타임에 불구하고 차량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는 그 야간 보행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이제 감정 싸움도 있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세웠냐? 전화번호 안 남겼다. 차 좀 빼달라.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피로감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영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 갈등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공영 주차장이 단순히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1: 그렇죠.
0: 주민
1: 네.
0: 생활 갈등을 줄이고 생활 네. 환경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1: 네, 네.
0: 그래서 공유 주차장이 더 많아야 되겠죠. 뭐 피로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이용보다는
1: 그쵸?
0: 걸어서 네. 가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네. 좀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다음 사업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금암 노인복지회관 개발 사업에 6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요즘은 특히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네.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잖아요.
1: 네. 네.
0: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1: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년 그 개선 사업이 들어가면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관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복지관 통해서 내가 얼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쉬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 건강, 문화, 생활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가면 운동도 하지만 놀이교실도 있잖아요.
0: 네.
1: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노년의 삶을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나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복지관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활동이 되고도 있습니다.
0: 네. 네. 가끔 이제 그 놀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1: 네.
0: 분들, 특히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그쵸.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복지관 가는 날이 즐거운 소풍 가는 날과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 저도 가끔씩 취재 때문에 이렇게 가보면, 그 식사를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주말에 너무 힘들대요.
0: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 네. 주말에는 오픈하지 않잖아요.
1: 네, 네.
0: 매일매일 다니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무 맛있는 밥을 주니까 집에 오면 엄마한테
1: 잔소리.
0: 잔소리. 맨날 똑같은 네. 거 준다고.
1: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복지관에서
0: 네.
1: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0: 네.
1: 되게 그 삶의 적적함도 달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자는 편한지 이동 동선은 안전한지 냉난방은 잘 되는지
0: 네.
1: 화장실 이용은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분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번 사업을 통해서 생활 환경 개선되면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 네. 이게 복지 혜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진기마을 저희도 지난해 한번 다룬 바 있고, 이곳이
1: 그쵸.
0: 이제 매년 여름 되면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이곳의 정비 사업에 5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 요즘 이제 비 소식만 들어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진기마을에 이러한 예산이 책정돼서 좀더 이제 그 진기마을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좀 더,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좀더 소개해 주실까요?
1: 제가 지난주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1: 진기마을 갔는데 통장님이 서류를 막 준비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정비사업 5억 원 투입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 진기 경로당 앞에 가면 하천이 있어요.
0: 네.
1: 하천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여름에 침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고
0: 네.
1: 망경강 상류 전주천에서 물이 밀려온대요.
0: 네.
1: 전주천부터 물이 이렇게 밀려서 망경강으로 스며들면서 진기마을까지 밀려오는 거래요.
0: 네.
1: 그래서 진기마을의 일부 가옥이 침수가 되고 도로까지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마을에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닌
0: 아,
1: 거예요.
0: 네.
1: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뚝을 굉장히 높이는 사업이래요.
0: 네.
1: 그래서 이 5억 원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몇년 사이에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심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 시간에 쏟아지는 물량이 엄청 많아서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이쪽 그 상습 침수 지역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대피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막 비가 오면 오늘 밤 괜찮을까, 차를 미리 빼내야 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일부 가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하천 높이를 높이면 그나마 좀 밤잠을 설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특히 이제 비 많이 오는 날 밤새 상황 지켜보느라 잠못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상습 구역 정비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조금 더,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푹 잠을 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1: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시간 비용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0: 네.
1: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홍수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 배수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여러 잡다한 잡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1: 몰려들면.
0: 몰려들면 그것은 그 배수구가 그 역할을 못하고,
1: 네네.
0: 이제
1: 쌓이는
0: 범람을 할
1: 거죠.
0: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0: 이게
1: 좋아하시더라고요.
0: 해년마다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문제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1: 그죠. 그러니까
0: 네.
1: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의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게 사실 안타깝기도 했어요.
0: 그렇죠. 어려우니까 5억이면 되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못했을까요?
1: 관심 부족이겠죠.
0: 그렇죠.
1: 표로연을 내지 않은.
0: 네, 맞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6.3의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전주 시민 한분한 분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은 투표권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곳을 배제하는 것이
1: 그쵸.
0: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다음에
1: 유권자가 적든 많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은 우리 후보자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드려보면은 시민쉼터 이야기거든요. 덕진 금암광장 분수대 개선사업에 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광장이란 공간이 사실은 그 광장의 그 개념을 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이것이 도시 분위기로 굉장히 또 밝게 하거나 좀 그렇게 그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1: 보통 광장 하면 단순한 공터가 아니고 시민들이 머물다 가는 그 쉬어가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분수대 주변에는 여름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걷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산책 코스로 이용하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 그만 분수대가 사라지고
0: 네.
1: 나무로도 심긴 했는데 되게 녹지 공간은 사실 없는 편이긴 해요.
0: 그러면 사람들을 가진 않죠.
1: 네.
0: 이용하지 않죠.
1: 그게 만들긴 했는데
0: 네.
1: 작은 나무 중심으로
0: 아,
1: 만들어놔서
0: 네.
1: 그 보셨지만 그 분수대가 사라지고 공간 조성을 했는데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없고 어설프게 좀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그 보수 같다면 약간 다른 개선 사업 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쉼터의 개념으로 사실 다시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네.
0: 네. 요즘 이제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과거에는 빨리빨리, 개발, 이렇게 해서
1: 네.
0: 도시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보존하는 거,
1: 네.
0: 좀더 친환경적인 어떤 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그런
1: 네.
0: 형태의 도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그 시민 쉼터로서 좀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전주는 이제 관광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삶도 되게 중요하고, 공간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분들도 전주는 생태 관광, 휴식 공간,
0: 네.
1: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공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4년간 굉장히
0: 네.
1: 나무 잘림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된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간 전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0: 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유권자들의 이번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게 바로 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의 소식은, 마지막 내용은 어린이 안전 이야기인데요.
1: 네.
0: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호 구역의 엘로 카페 정비 사업, 여기에 2억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 있어 할 부분이네요.
1: 네. 그 옐로 카펫 아시죠?
0: 네.
1: 네, 학교 주변 신호등 앞에 옐로 카펫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횡단보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운전자들도 이게 잘 보이고 아이들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게 표시이긴 한데 사실 아이들은 차가 온다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차가 피해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무기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도 있고 또 키가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들이 잘못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약보가 안 돼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곳에 이제 옐로 카펫을 좀더 설치를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운전자도 서로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계속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1: 그렇죠.
0: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교 갔는지,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지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학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가 그런 과정도 또
1: 네.
0: 걱정되는데
1: 네.
0: 이렇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엘로 카페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조금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설명한 것 보면 다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잖아요. 근데
0: 네.
1: 특히 옐로 카펫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교 앞에는 20km 속도 제한이 사실은 그게 뼈아픈 얘기잖아요.
0: 네.
1: 20km 사실 우리 운전자들 가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데도 사실은
0: 30km.
1: 한옥마을 20km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아,
1: 네,
0: 그렇구나. 지역마다
1: 중앙초 앞에는
0: 조금.
1: 20km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20km가 있고 30이면 보통인데 20km도
0: 아,
1: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20km도 사실은 사고가 난다는 거인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학부모나 지역민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네. 이제 이 특별 교부세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시민
1: 네.
0: 생활에 가까이 있는 생활
1: 네.
0: 밀착형 사업들이어서,
1: 네.
0: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 네.
0: 저희가 또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시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보면 거창한 말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앞 골목이 좀 편해지고, 비 올 때 좀 내가 편해 잘 수 있고
0: 네.
1: 어르신들이 잘 쉴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오늘 이제 2026년 상반기 전주병 정동윤 의원께서 받아온
1: 네.
0: 특별교부세 21억 원 확장에 대한 소식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네.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잠깐 네. 언급했는데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있어서
1: 네네.
0: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데요. 5월 30날 송촌동 도서관에서
1: 네.
0: 2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야외 잔디 놀이터에서
1: 네.
0: 특별한 부플리 마켓 지구책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구책장은 책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부플리 마켓 행사에 있는데요.
1: 네.
0: 본인들이 읽지 않은 책을 다시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단순한 중국어 장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1: 네.
0: 책을 이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원순환과 새해랑 체험 프롬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양말목 꽃키링 DI라든지 아니면
1: 네.
0: 비건 점토 막아내 체험도 이번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전주시 송첨동 도서관
1: 네. 네,
0: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간별로 이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에 참여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 네.
0: 시간이 더 있으면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또 송촌동 마을신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1: 우리 동네 선거방송.
0: 우리 동네 선거방송이 있는데,
1: 네.
0: 잠깐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1: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요, 전주공동체 라디오와 전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기초의원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 6개구 선거구를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또

0: 뭐냐,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PR할 수 있는 좋은 공간 자리가 되는데 왜안 오실지 좀 아쉽네요.
1: 네, 아마도 기초원들은 그동안 그 어느 매체에서도 사실 다루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는 뭐 개인적인 활동들은 기사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정책을 검증받거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아마 생소하기도 할 거고 되게 두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준비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준비한 우리 오늘 선거 방송인데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0: 네.
1: 그 길을 여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뭐몇 개의 지역구만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기초 의원들이 저희 방송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방송이 나갈 텐데 어디서 보면 되나요?
1: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녹화하고 녹화한 이틀 후부터 이렇게 방송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과 맞진 않는데
1: 네네.
0: 이제 녹화된 거
1: 미리 하고
0: 생방송으로 나가고
1: 네.
0: 여러분께서 만약에 놓치시면
1: 유튜브로
0: 유튜브에서도
1: 네.
0: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저희 송천동 말신문 지역구인 송천 13동 의원들은요, 정말 착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0: 네.
1: 후보님 두 분,
0: 네.
1: 차명근 의원님하고, 박윤정 전 비례대표
0: 네.
1: 의원께서 이번에 출연을 하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0: 네.
1: 후보자도 이번에 그 토론회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정책,
0: 네.
1: 그리고 의원의 자세, 어떤 일꾼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을신문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칭찬을 좀 해주고
0: 네,
1: 싶습니다. 네.
0: 칭찬합니다. 저도. 그리고 송천동 주민 여러분께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1: 네.
0: 내가 누구를
1: 선택할
0: 투표할지
1: 것인지.
0: 선택할 것인지
1: 네.
0: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5월달 송천동 마을신문, 송천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에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달에도 더욱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뼈를 짚는 그런 우리 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런
1: 네.
0: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천동아리신문 편집자 유수경님이었습니다. 저는
1: 감사합니다.
0: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4: 자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5: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4: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6: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7: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0: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께 대해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 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

0: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등장한 19세기에 인상주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리얼리

0: 작품과 독창적인 화풍을 보인 현대 회화의 선구자 만의 그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읽어드릴 진행하고 있는 황은옥입니다. 오늘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노란 햇살과 파란 하늘이 조화를 이루어 인상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오늘 인상주의 화가를 만나나요?
0: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에두아르 마네예요.
1: 마네요? 마네와 모네는 이름도 비슷하고 미술사에도 함께 등장해서 헷갈려요. 두 사람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0: 네.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를 혼동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마네는 인상주의 선구자인 선배 화가였고 모네는 인상주의를 확립한 후배 화가예요. 마네는 가난한 모네를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둘은 평생 예술적 동지였어요. 나중에 마네가 사망하자 모네는 동료들과 함께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사들여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마네의 명예를 높이는 데 앞장섰어요.
1: 그랬군요. 그럼 두 화가의 그림 스타일도 비슷했나요?
0: 아니요. 마네는 인물이나 실내 묘사를 주로 했고 검은색을 자주 사용해서 그림이 어둡고 묵직해요. 그에 비해 모네는 야외 풍경을 주로 그렸고 보색 대비를 사용해서 그림이 밝아요.
1: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묵직한 그림을 그린 마네군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요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농주 르리글레틀리앙. 아니, 난 후회하지 않아를 키아리 디바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풀바디의 점심 식사예요.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티치아노의 전원 음악회와 라이몬디의 파리스 심판을 모방했어요. 파리스 심판에서 원형을 그대로 빌려왔지만 표현 방식이라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마네는 이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낙선했어요.
1: 살롱전에서 떨어진 그림은 낙선전에 전시됐다고 하던데요.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낙선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0: 네.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낙선전에 전시되자 사람들은 그림이 비도덕적이고 미적 기준에도 벗어났다고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마네는 젊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인물로 떠올라요.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모더니즘 회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마네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어떻게 그렸길래 비난을 받았을까요?
0: 네. 마네는 다른 화가와는 달리 입체감 없이 평면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은 실제 모델을 누드로 표현해서 예술이 아닌 위설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또한 누드의 여성이 관객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어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림에서 옷을 입은 남성과 옷을 벗은 여성의 조합은 사유 위선을 꼬집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작품은 당시 파리 미술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로 인해 마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어요.
1: 마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비난 때문에 겁도 많이 났을 것 같네요.
0: 전혀요. 마네는 보통 화가와는 달랐어요. 마네는 얼마 후또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을 내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림 올랭피아예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구도는 비슷했지만 이번에도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1: 이 그림 역시 충격적이었네요. 마네는 올랭피아를 어떻게 그렸나요?
0: 올랭피아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쓰던 이름이에요. 그림 올랑피아에서는 올랭피아가 맨몸으로 침대에 누워 강한 눈빛으로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요. 당시 성매매 여성의 상징인 벨벳 초크를 착용하고 있고 옆엔 흑인 하녀가 누군가 보낸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고 있어요. 그녀의 발치에는 성적 도발을 상징하는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치켜 세운 채서 있어요. 마네는 올랭피아를 평면적이고 거친 터치로 그렸어요.
1: 올랭피아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0: 네, 살롱전에 그림 올랭피아가 전시되자 그림을 조롱하거나 훼손하려는 관람객까지 등장했어요. 겉으론 고상한 체 하면서 뒤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던 상류층에게 그림 올랭피아는 매우 불편한 그림이었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았거든요.
1: 이 그림들이 젊은 화가들을 자극해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모나코를 장 프랑스와 모리스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외면을 받았던 마네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마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어요. 덕분에 마네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0: 그랬군요. 마네는 주로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나요?
1: 네, 마네는 우아한 척 하는 상류층의 허유와 위선을 암시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그렸어요. 마네는 그림 같지 않다는 비난과 살롱전에서도 번번이 낙선했지만 마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당시엔 낯설고 파격적이었던 그의 그림이 현대 회화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0: 그랬군요. 그럼 마네의 그림 중 이전에 소개한 그림과 다른 종류의 그림이 있나요?
1: 좀 다른 그림이요? 예, 그림 발코니가 있어요.
0: 그런데 이 그림은 지난번에 본 사전트의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함께는 있는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마네의 그림 발코니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0: 선생님, 그림 발코니를 설명해 주실래요?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마네는 그림 발코니의 배경을 어둡게 하고 세 명의 인물을 앞쪽으로 배치해 평면적인 느낌을 줬어요. 그림 발코니에는 네 명의 사람이 보여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의자에 앉아 왼쪽을 보고 있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들 뒤엔 양복을 입은 신사가 주먹을 쥐고 오른쪽을 보고 있고 어두운 안쪽에는 소년과 항아리가 희미하게 보여요. 마네는 그림 발코니를 통해 도시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표현했어요.
0: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림 이해가 잘 되네요.
1: 아, 그래요? 마네는 그림 발코니의 구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각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스케치했고, 신사의 모습을 10번 넘게 수정했어요.
0: 그럼 이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았겠네요.
1: 아니요. 이 그림이 살롱전에 전시되었을 때, 검은 배경과 흰옷, 남자의 파란 넥타이와 녹색 난간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어요. 또한, 마네가 그린 인물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마치 정물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0: 마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네요.
1: 예,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바바비, 어서 날아가렴을 플로리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조예요. 이 그림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마네는 성숙하면서도 재능이 넘치는 화가인 모리조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1: 마네가 신경을 많이 쏟은 그림이군요. 마네는 모리조를 어떻게 그렸나요?
0: 마네는 오른쪽 얼굴은 밝고 왼쪽 얼굴은 그림자에 잠겨 있게 그렸어요. 모리조가 검은 상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목에 검은 스카프를 둘러 주변의 밝은 배경과 대비를 이루어요. 모리조 가슴 부근에는 보라색의 제비꽃 장식이 희미하게 보여요.
1: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한편에 시를 보는 것 같아요.
0: 네. 시인 폴 발레리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마네의 초상화 중에 이 그림보다 더 훌륭한 작품은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1: 마네에게 이런 좋은 평도 있었군요. 그럼 또 다른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네. 이번에 만날 그림은 마네가 생애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림인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에요. 이 그림은 내용이 아니라 그림의 구도로 인해 논란이 됐어요.
1: 마네는 평생 논란의 대상이 되어 심심할 여유가 없었겠어요. 이 그림에는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0: 네. 그림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의 배경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화려한 유흥 공간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중앙에 서 있는 여성 바텐더가 관객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텐더 뒤에 있는 거울을 보면 그녀가 관객이 아닌 다른 손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무표정한 얼굴과 살짝 처진 어깨의 그녀는 북적이는 공간에서 많이 지쳐 보여요. 마네는 이 그림에서 술집 안에 스며든 감정과 당시의 사회 분위기까지 표현했어요.
1: 그림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요.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0: 이 그림에는 정면에 관객을 마주한 여성 바텐더가 보이고, 후면 거울에 그녀의 뒷모습과 마주한 남성의 모습이 동시에 비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반사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네가 미술의 기본도 모른다고 조롱을 했고, 이 그림은 미술학도들의 토론 주제가 되기도 했어요.
1: 마네가 말년까지 힘들었겠군요. 그럼 이 그림은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0: 네, 이 논란은 21세기 들어 한 사진 전문가가 실제 술집을 재현해 촬영하면서 비로소 종결됐어요. 마네가 반사각에 맞게 제대로 그렸다는 것이 판명됐어요. 마네는 현대 생활을 그린 최초 화가였고,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전환해서 중요한 역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1: 늦게나마 마네의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0: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꼬멍 뜨티흐 아듀. 어떻게 안녕이라 말할까를 스텔라 장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모더니즘 회화의 출발점이 된 그림, 풀밭의 점심 식사. 상류층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었던 그림, 올랭피아. 도시인의 소유와 고독을 표현한 그림, 발코니. 가장 사랑을 받은 그림,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죠. 논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게 한 그림 폴리베르제르의 수집 등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 한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조응만, 진행의 황은옥.
1: 이희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 시간입니다. 진행자 강종옥 인사드립니다. 올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관의 정과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로 온 산과 들의 초목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절기상으로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얼마 전 지났습니다.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송소희가 부릅니다. 태평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설장구 촌사의 연주 동작으로 숙바도듬, 통돌림, 좌박금치기, 사채, 궁굴채 던지기, 접시 돌리기의 촌사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설장구 촌사의 동작과 관련 태돌림, 까치걸음, 엇붙임걸음, 멍석말이, 학걸음, 삼진삼퇴, 연풍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먼저 설장구의 첫 번째 충동작 테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덜님은 몸과 장구를 함께 크게 회전시키는 춤사위인데요. 팔의 절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연주자가 한 바퀴, 두 바퀴 힘차게 돌며 장단을 이어갈 때그 에너지는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테덜님은 말 그대로 흥이 폭발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실까요? 이호연이 부릅니다. 창부 타령.

다음에 설장구 춤 동작으로 까치 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처럼 까치가 가볍게 뛰듯이 걷는 동작인데요. 발끝으로 톡톡 치며 이동하는 모습이 매우 경쾌합니다. 밝고 기쁜 기운을 전하는 동작으로 잔가르게 살아있는 장단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는 설장구 연주 춤 사이 엇부침 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치 걸음 춤 동작과는 또 다른 리듬감을 보여주는 것이 엇부침 걸음입니다. 일반적인 박자와는 다르게 엇박으로 발을 디디며 걷는 동작인데요. 리듬에 살짝 긴장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강정옥의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철저왕국 공연이 있어서 다음으로 멍석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멍석마리의 의미는 멍석을 말듯이 몸을 말아 들어가며 회전하는 동작인데요.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풀어내면서 판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설장고 공연에서 헛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헛걸음은 하기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발한발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발한발 천천히 디디며 절제된 아름다움과 여유를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빠르고 화려한 동작 사이에서 오히려 더 눈에 띄는 정적인 멋을 지닌 춤 사이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양금석이 부릅니다. 뱃노래.

다음 설장구 춤사위 동작으로 삼진삼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진삼퇴는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세 걸음 뒤로 물러나는 동작인데요.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면서 긴장과 이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단의 힘도 함께 밀고 당기듯 표현됩니다. 설장구의 묘미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꿈질 구십니다. 장단과 체법, 그리고 몸 동작까지 빠르게 바꾸어가며 이어가는 부분인데요. 연주자의 기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만큼 관객의 집중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연풍대입니다. 이 동작을 바람이 이어지듯 몸과 장전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한 동작이 아니라 이어짐과 흐름 속에서 설장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설장구의 춘사위는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강함과 부드러움, 빠름과 느림, 긴장과 여유가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설장구에서는 음악을 본다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단이 몸을 통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설장구 공연을 보시게 된다면 소리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발걸음과 몸짓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훨씬 더 깊은 흥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강종옥의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님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을 들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강종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4: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5: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6: 청년 내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7: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가장 사랑하는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서신동에서 온 달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서신동의 달림.
1: 네.
0: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맞죠?
1: 네, 맞습니다.
0: 확신하시나요?
1: 확신합니다.
0: 어떻게요?
1: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0: 아, 느낌이?
1: 네.
0: 네. 자, 보름달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1: 네.
0: 정월 대보름을 가장 사랑하는 전주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매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0: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챙기시나요?
1: 아니요, 거의 챙기지 않아요. 그냥 뭐 친정 어머님이 이제 뭐 찰밥이나
0: 네네.
1: 뭐 나물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경우에 정월 대보름이구나 하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0: 저희도 뉴스로만 아 뭐 곧 정월 대보름입니다.
1: 네.
0: 뭐 오늘 정월 대보름이네요. 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1: 네.
0: 참 우리의 것들을 좀 잘 챙겨.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0: 네.
1: 아...
0: 그렇잖아요.
1: 보고 싶으셨나요?
0: 자, 따사로운 계절이에요?
1: 네, 따사로운 계절이 됐는데.
0: 덥기까지도
1: 네.
0: 하고.
1: 요즘
0: 봄인데.
1: 좀 많이 덥더라고요.
0: 네네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1: 이제 봄이 되면 왠지 막 이렇게 그 겨울 동안 쟁여져 있던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짐들을 약간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와요.
0: 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1: 네. 하고 막 좀 그런 짐들을 좀 버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이런 데 있죠.
0: 뷰티풀 샵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뷰티풀 샵도 있고, 이제 중고 거래한 그 있잖아요.
0: 아,
1: 주황색.
0: 말밥이죠?
1: 그렇죠. 이제
0: 말밥?
1: 캐럿이라고도 하고.
0: 말밥?
1: 네네, 말밥.
0: 거기에서 교환하거나 팔시기도
1: 네,
0: 하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그 뷰티풀 샵이 그 물건을 갖다 주면은 기부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1: 그래요?
0: 그때
1: 예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0: 네.
1: 적이 있었는데.
0: 계속 광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저희가 뭐 뷰티풀 샵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뷰티풀 샵에 그 뭐 헌옷이랄지 아니 헌옷은 아니지 아나바다
1: 그러니까,
0: 할 수
1: 그렇죠.
0: 있는 용품들을
1: 네.
0: 이제 뷰티풀 샵에 갖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기부금 처리를 해줘서
1: 그렇죠.
0: 직장인 연말 소득 때 기부금 네. 처리가 되니까 소득공제 됩니다.
1: 맞아요.
0: 좀 많은 분들이 뷰티풀 샵
1: 네.
0: 그런 거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좀 자주 잘하신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저도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좀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0: 네네.
1: 사람들이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0: 집에 틈만 나면 안 쓰시는 거 다 그 뷰티풀 샵에 갖다 주신다면서요.
1: 그렇죠.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쓰질 않으면
0: 네.
1: 뭐 그렇잖아요.
0: 뭐 쓰지 않으면 쓰레기다.
1: 그렇죠.
0: 가족 구성원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갖다 주고 있나요 뷰티풀 샵에?
1: 그런 경우도 있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몰라요.
0: 아니 가족 구성원들이 쓰려고 집에 이렇게
1: 아니요, 그런
0: 아껴놨는데 그걸 그냥 뷰티풀 샵에 갖다 줘버리면
1: 그렇지 않습니다.
0: 곤란하잖아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 그건 아니고.
1: 네. 절대로 찾지 않는 물건들.
0: 아
1: 그런 건들.
0: 그쪽 많이 이용해 하시면
1: 네.
0: 뭐 연말 소득공제 때.
1: 그럼요.
0: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밥 좀 많이 이용하신다고
1: 네,
0: 하고.
1: 네,
0: 네. 네. 봄에는 운동 삼아 산책하기 좋잖아요.
1: 그럼요. 너무 네. 좋죠.
0: 언제 겨울이 갔나 싶어요.
1: 맞아요.
0: 자주 걷는 편이신가요?
1: 네. 좀 웬만하면 자주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 보러 가면 일단은 짐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차를 가져가지만
0: 네.
1: 그 외적인 일로 집 앞에 볼일을 보러 나간다. 그런 데는 항상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0: 서신동이 천변하고 가까우니까 자전거 타기에도 지금이 계절이 딱 아니에요?
1: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뭐 춥지도 않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운동 못한다는 건 다 핑계들이신 것 같고
1: 그럼요.
0: 말씀하신 분들 시간 내면 충분히 뭐 하루 한 시간 못 내겠습니까?
1: 그럼요.
0: 자전거 타고 이제 한옥마을 쪽까지 길 잘 돼 있으니까 갔다 오면 뭐 한 시간 금방이잖아요.
1: 그렇죠.
0: 훌륭한 운동이 되니까
1: 그렇죠.
0: 계절 이렇게 좋을 때 많이 걷고 돌아다니십시오.
1: 네.
0: 그래야 꽃도 볼 수 있고 자연이
1: 네.
0: 변화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봐야 이게 눈에 담을 수 있지 안 그래요?
1: 그렇죠.
0: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1: 자전거도 좋고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0: 그럼요. 네. 자연의 변화를 느끼시려면 걷는 거, 자전거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몇 개의 짤막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저와 달림의 생각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입니다.
1: 네.
0: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달림, 신변에 좀 좋은 뉴스 요즘 있을까요?
1: 개인적으로요?
0: 네. 그럼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지 뭐.
1: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는 뭐 이렇게 딱히 크게는 없지만 어허. 요즘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0: 기업?
1: 3 stars.
0: 3 star?
1: 네.
0: 네.
1: 그 기업에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주식을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주식도 하세요?
1: 아니, 하진 않지만 그때 이제 아, 그래도 뭔가를 한번 사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가격이 비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꾸준히 한번 사볼까 했다가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 너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네 하고 중단을 했었어요. 사다가. 그래가지고 아, 지금 많이 엄청 올랐거든요.
0: 오.
1: 네, 그래가지고 아, 지금 생각하기를 아, 그 몇 년 전에 달달이 몇 개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면 좋았을 텐데.
0: 아 지금이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때는 그쵸. 뭐. 이렇게 네. 될지 알았겠어요?
1: 그죠, 그죠.
0: 또 주식은 또 오름이 있으면 또 떨어짐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너무 그렇게 막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아, 그냥 아쉬울 따름입니다.
0: 어쨌든 네. 올랐다는 얘기시잖아요.
1: 네, 네.
0: 나중에 저 차 한 잔 사주시는 거죠?
1: 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전쟁 같은 취업시장, 구직자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라는 진심 어린 편지를 접한 취준생들은 눈시울을 붉히는데요. 사연은 지난 2015년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취업준비생 A씨가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면접비로 받은 5만 원과 함께 기업 인사 담당자가 보낸 따뜻한 편지가 담겨 있는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는 편지로 면접 보느라 많이 긴장했을 텐데 오늘 보여준 열정과 의지로 도전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라며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며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한다라고 심심한 응원을 건넵니다. 이 면접비 봉투 현대차 광고 계열사 이노션이 2015년 하반기 1차 면접 지원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공채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은 해당 사연을 다시 꺼내들며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올해 면접도 이 정도로만 따뜻했으면 불합격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듯 면접 앞두고 이 사연이 다시 생각나서 꺼내봤다는 등 훈훈한 반응을 보입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면접 끝나고 받은 의문의 돈편지 읽고 눈물 터진 이유라는 뉴스입니다.
2: 네.
1: 자, 취업을 위해 면접 보러 열심히 돌아다니던 저의 대학 시절이 막 떠오르네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2: 아, 그러세요?
1: 달리 우선 저기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아, 그 취업 준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런 배려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회사마다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2: 네.
1: 취준생 시절에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면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2: 네네.
1: 회사에서 면접 보면 아마 교통비 명목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1: 몇만 원 정도씩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면접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몇십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죠. 몇십 년 전? 저 아직 그죠? 젊어요.
2: 몇십 년 전 아닌가요?
1: 아, 저 젊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쯤.
2: 아.
1: 자,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긴 있었어요.
2: 아.
1: 주지 않았던.
2: 네네.
1: 근데 달님도 취업하기 위해 막 면접 보러 다니셨을 것 같은데 대학 시절
2: 네.
1: 뭐 좀 경험담
2: 네.
1: 면접비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2: 일단 저는 공무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면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이었냐면 4명씩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1: 집단 면접?
2: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첫 그 4명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1: 네.
2: 너무 이렇게 떨린 나머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수험번호 몇 번,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를 했어야 되는데
1: 수험번호까지?
2: 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1: 네.
2: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버버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1: 아, 네 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2: 네,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제 이름은 뭐 땡땡땡입니다.
1: 네.
2: 뭐 수험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버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 멘탈이 흔들렸었어요.
1: 아, 처음부터 꼬였구나.
2: 네, 꼬였어요.
1: 긴장감에.
2: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옆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소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1: 아.
2: 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질문을 어려운 거 하진 않았어요. 네, 아. 제가 지금 돌아보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1: 아, 면접관이
2: 네.
1: 처음부터 이제 어버버한 모습을 보고 네. 나서 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2: 안 되나 보다.
1: 그래서 뭐 어려운 질문도 안 하는 거야.
2: 네. 그때 당시로는 별로 어려운 질문 안 하길래 아, 다행이다. 속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미 그 뭔가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면접비 같은 건 없으셨어요?
2: 네, 없었어요.
1: 아, 정말?
2: 네. 에?
1: 혹시 뭐 큰 기업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2: 얘기해도 되나? 대학병원이었어요.
1: 대학병원?
2: 네.
1: 대학병원이면 이쪽 저희 지역?
2: 그렇죠.
1: 그러면 저기
2: 그렇죠.
1: 공립대는 그 대학병원
2: 그렇죠.
1: 말하는
2: 네네네.
1: 거잖아요. 아, 면접비가 없었어요?
2: 없었어요.
1: 아, 그렇구나.
2: 네.
1: 저는 이제 면접을 이제 여러 번 보러 다녔죠.
2: 네.
1: 근데 마지막에 제약회사,
2: 네.
1: 외국계, 제약회사와
2: 잘 나가셨구나.
1: 아, 면접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2: 어쨌든 서류를 통과를 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1: 그렇긴 하죠. 외국계 제약회사하고 주방 인테리어 회사 맞나요? 그 한땡.
2: 네네네. 알죠.
1: 한땡이 주방
2: 유명하죠.
1: 인테리어죠.
2: 네네.
1: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땡 하면은 뭐 주방 가구에서는 알아주잖아요.
2: 그렇죠.
1: 지금 잘 모르겠으나.
2: 네.
1: 두 군데가 이제 서류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아마 두 군데 다 2차, 3차까지 봤던 것 같아요.
2: 면접을 2차, 3차까지?
1: 네. 근데 두 군데 다 네. 그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면접비를 주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2: 네.
1: 외국계 제약회사가 네. 면접비를 좀 더 주네.
2: 아, 금액이 높았구나.
1: 네. 아. 그래가지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했는데
2: 네.
1: 결국은 또 돈에 또 이제 넘어가서.
2: 근데 이제 말씀은 돈이라고 하셨지만 네네. 그쪽이 더 적성이 더 맞지 않아서 맞으니까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요?
1: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한땡에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2: 모르지만
1: 네네.
2: 아무튼.
1: 네. 한땡 쪽도 뭐 전공과 관계 있는 곳이어가지고 만약 들어갔으면 또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럼 궁금하기도 해. 이제
2: 그죠,
1: 나이
2: 그죠.
1: 먹고 지나와 보니까.
2: 그죠.
1: 그렇지 않나요?
2: 전혀 다른 길이니까.
1: 그 외국계 제약회사가 아니라 한땡에 들어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2: 그죠.
1: 교통비 정도는 면접비로 줘야지 않나요? 제가 질문이 없던 내용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들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물론 필요하니까
2: 네.
1: 일하고 싶으니까 취업하고 싶으니까 그 먼 회사 찾아가서 면접 보는 건 맞잖아.
2: 그러죠.
1: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 교통비도 어쨌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유 뭐 합격 여부 상관없이
2: 그죠 그죠.
1: 아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 회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면접까지 오셨으니까 자 교통비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 기업 이미지에도 좋잖아요.
2: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를 지원하신 분들은 또 달리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뽑아만 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2: 네네.
1: 근데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게
2: 네.
1: 평생 어차피 유지를 한다면
2: 네.
1: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 그러죠.
1: 취준생들이 면접 보러 왔을 때 뭐 불합격 돼도
2: 네.
1: 어차피 우리 기업을 또 이용할 수 있잖아.
2: 그렇죠.
1: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면접비 주면 좋은 인상 남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같이 이런 좀 훈훈한
2: 네.
1: 그런 내용들
2: 그렇죠.
1: 기업 남으니까.
2: 그렇죠.
1: 그럼 나중에 이제 물건 살 때도 예전에 그 면접비 받은 기업이 떠올라서 그 기업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지 않겠어요?
2: 그러죠. 뭐 과하진 않더라도 차비 정도라도.
1: 그러니까.
2: 네.
1: 어쨌든 저는 뭐 받았던 것 같아. 면접 보러 다니는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면접비 주는구나.
2: 아 좋은 회사에서
1: 그때 그걸 알았죠.
2: 서류를 통과하셨구나.
1: 근데 달림은 어쨌든 여기 전주에 있는 국립
2: 네.
1: 그 대학병원에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비는 안 받았다.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 사정이 있었겠죠.
2: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접은 이제 그렇게 보고 1대1로 보는 면접들이 많았어요.
1: 1대1?
2: 네.
1: 혹시 어떤?
2: 뭐 학원 쪽?
1: 학원?
2: 네.
1: 거기는 왠지 뭐 편견일 수 있지만 면접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
2: 당연히 없죠. 그런 데는.
1: 아.
2: 네.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1: 네네.
2: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아, 그럼 면접비를 지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
2: 네,
1: 거죠?
2: 네.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런 경험이 없으시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에요?
2: 네.
1: 근데 면접비를 안 줘. 면접 보러 갔는데. 근데
2: 그럴 수
1: 중소기업이야.
2: 있죠. 네.
1: 근데 면접비를 생각보다 두툼하게 줬어요. 근데 면접 결과는 두 군데 모두 잘 봤어.
2: 네.
1: 내가 선택만 하면 돼.
2: 네.
1: 그러면 달님은 어느 기업에 입사할까?
2: 저는 일단 제가 일할 곳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제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내가 어떤 만족을 이렇게 느낄 것이며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 면접비와 상관없이
2: 네.

0: 그렇죠.
1: 우선 대학 가서 생각해 보자.
0: 그렇죠.
1: 좀 저는 그걸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지나갈 때 과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만 가면 되라는 생각은 뭐 제가 네. 좋아하는 생각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
0: 그렇죠.
1: 근데 적성에 안 맞으면 절대 못해요.
0: 그렇죠. 일을 하다가도 또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1: 요즘 뭐 뉴스에 네.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대요. 어렵게 입사했는데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퇴사하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 거야.
0: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1: 이게 좋은 조건이라도 내 적성에 안 맞으면은 못 한다니까요.
0: 그렇죠.
1: 그 좋은 조건에 내 적성을 맞출 수 있다?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가장 중요한 게 적성.
0: 네.
1: 근데 금방 달님이 생각하신 나의 성장 가능성 있잖아.
0: 그렇죠.
1: 근데 이 성장 가능성도 그 기업 안에서만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그 시장, 업종. 그래서 내가 이제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 정말 능력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
0: 네.
1: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0: 네.
1: B, C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0: 스카우트 J가 와요?
1: 스카우트 J가 와요. 이제 풀을 운영하거든. 각 회사 그 인사팀에서.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셨을 때
0: 네.
1: 그 막 입사한 회사 안에서만의 성장만 보지 마시고 더 큰 시장으로
0: 네.
1: 좀 시야를
0: 네.
1: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제가 뭐 인사팀에서 맞습니다. 나온 팀장 같네요.
0: 아, 그러네요.
1: 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달리 그렇죠. 성장 가능성.
0: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순위죠.
1: 그다음이 이제 연봉과 복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0: 맞아요, 맞아요.
1: 연봉 많이 준다. 준 이유 그만큼 주는 이유가
0: 그렇죠. 뽕을 뽑아 먹으니까
1: 그만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0: 그렇죠.
1: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자 더 많이 일하라.
0: 그렇죠.
1: 이거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복지 중요하죠. 복지.
0: 중요하죠.
1: 회사에서 복지 뭐 이런저런 또 대기업들일수록 좀 그런 게 많은가 봐.
0: 전에 다니셨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1: 복지요?
0: 네.
1: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일을 좀 많이 해야 했던 게 좀 피곤하긴 했는데
0: 네.
1: 복지 쪽은 좀 나쁘지 않았다.
0: 그 복지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복지는 예를 들어서
1: 복지
0: 뭐가
1: 때?
0: 있을까요? 네.
1: 결혼 기념일 때
0: 네.
1: 와인 같은 걸 보내줘요.
0: 아, 술?
1: 네, 와인.
0: 아, 술?
1: 와인 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와인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제 케이크.
0: 아, 케이크.
1: 결혼 기념일 케이크. 그럼 회사에서 임원분의 편지를 딱 써가지고
0: 아.
1: 집에까지 다 배달해줘요.
0: 아, 그럼 따로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뭐 아내한테 뭐 준비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1: 그건 제 사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 꺼내고 싶지 않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1: 그런 복지에 또 몇
0: 궁금하네요.
1: 가지. 사적인 거니까.
0: 그러면은
1: 너무 보통 사적인 내용을 파고드시네요.
0: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게요.
1: 네.
0: 케이크였습니까? 와인이었습니까?
1: 저는 되게 와인이었어요.
0: 어머.
1: 아니, 와인이 고급지고 괜찮은 와인이었어요.
0: 네, 아내분이
1: 또 제가 또 술을 또 즐기는 편이니까.
0: 아내분이 와인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가격 면에서 보면 와인이 낫지 않아? 라는 거에서 가격 면에서는 와인이 좀 더 가격이 높았나 봐. 그래서 좀 이해해 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0: 아, 그렇군요.
1: 네. 복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0: 네. 정말 중요하죠.
1: 네.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뉴스 내용 중에
0: 네.
1: 전쟁과 같은 취업시장. 구직자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한 기업.
0: 네.
1: 취준생들은 눈시울을 붉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만큼 지금도 뭐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방증일 텐데요.
0: 네.
1: 지금은
0: 그렇죠.
1: 또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해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0: 맞아요.
1: 너무 하루마다 너무 빠르게 바뀌지 않나요?
0: 맞아요. 정신없어요.
1: 인간의 일을 막 대체해 나가고.
0: 그래서 맞아요.
1: 부모로서
0: 네.
1: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0: 네.
1: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 서신동의 달님은
0: 네.
1: 자녀가 무슨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나요?
0: 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AI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연구하고 이쪽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0: 일을 했으면 좋겠다.
1: 이과 쪽인 거잖아요.
0: 그렇죠. AI에 관련된 일을 하면 그래도 뭐 어쨌든 진로가 약간 조금 방향이 잡히고 너무 막 불명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1: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앞에서 이제 적성 이야기 했듯이
0: 네.
1: 본인 적성이 안 맞으면 또그 일도 못 하잖아.
0: 그렇죠. 중요한 건그 예전에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참 막그 매체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미래에 사라지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순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1위에서 뭐 몇십 위까지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만 해도 뭐 심리 상담사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 로봇가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1: 사람의 마음까지 어떻게
0: 그렇죠.
1: 어루만져 줄수 있느냐.
0: 네.
1: 그래서 임상
0: 근데
1: 심리나
0: 맞아요.
1: 간호사 쪽.
0: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또 바뀌었어요.
1: 아, 그래요?
0: 인간의 심리도 AI가 다룰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사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AI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1: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게더 무서운 것 같아.
0: 그러죠.
1: 그리고 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인공지능이 많이 갈수록 쓰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뭐 엔지니어가 되면 어떻게 돼, 뭐 어떠냐, 개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뭐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 쪽뭐 그런 기업 큰 기업들 있잖아요. 봐봐,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거 정리해고 당하는 시대라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0: 맞아요.
1: 개발자들조차도 일자리를 잘린대요.
0: 정말 정말
1: 근데
0: 예측할 수가
1: 막연하,
0: 없네요.
1: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인공지능이 많이 상용화되니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0: 그러네요, 또. 얼마 전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 1위가 그걸로 뜨긴 했거든요. 미용사.
1: 미용사, 아, 미용사는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
0: 왜 그럴까요?
1: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머리 헤어를 잡아가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돼야 하잖아.
0: 그렇죠.
1: 근데 로봇이 그만큼 세심하게,
0: 세심하게.
1: 디테일하게 이렇게 컷을 해줄 수
0: 근데
1: 있을까라는
0: 그것도
1: 생각이
0: 몰라요.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그 머리 모양 두상에 따라서 로봇가 스캔을 딱한 다음에 또 로봇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또할 수도 있고.
1: 요즘은 병원에서 수술도 로봇 수술도 막 많아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헤어쯤이야.
0: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로봇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용실을 가면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게 되고 어쩔 땐 진짜 상담을 이렇게 하는 듯한 이렇게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감정을 교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1: 아니, 요즘 뭐 챗GPT로 뭐 서로 고민 상담도 한다고
0: 예,
1: 하니까
0: 맞아요.
1: 대화 상대가 된다는
0: 예,
1: 얘기잖아요.
0: 진짜 그래요.
1: 이야, 모르겠다. 정말 무섭기도 하고.
0: 몰라요.
1: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섭고 더
0: 맞아요.
1: 걱정되는 것 같아. 그렇죠?
0: 네, 예측할 수 없어요.
1: 참, 뭐 급변하는 시대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찾아서 공부와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조금이나마 AI와 차별화하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0: 네,
1: 대학 입시를 위한
0: 맞습니다.
1: 공부가 아니고
0: 그럼요.
1: 정말 내 적성에 맞아서. 내 적성에 맞으면은 재밌게 할수 있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실력이 더 성장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방송 너무 교양적이네요, 저희
0: 아, 그래요?
1: 내용이.
0: 원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1: 그랬나요?
0: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서.
0: 아, 그렇구나.
1: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의 마지막 그 한번 이거 말씀 나눠볼게요.
0: 네.
1: 스마트폰과 너튜브 등
0: 네.
1: 좀 개인이 중독될 수 있는 문명의 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사람 대 사람과의 교류가 이제 원만하지 않아.
0: 그렇죠.
1: 그리고 정서가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대 사람의 교류가 없어져 가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 인간 관계가 막 서투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 뉴스랑 매체를 통해 보면. 그러면
0: 네.
1: 달림은 좀 풍요로운 감성,
0: 네.
1: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평소?
0: 평소.
1: 워낙 밝은 분위기긴 하잖아요.
0: 노력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저 이런 거를 저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나랑 있는 거가 마음에 들게끔 좀 얘기를 좀 잘 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평소에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자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을 보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할 때 예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1: 말로?
0: 네, 말로써.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예쁘면 예쁘다 어쩌다 저쩌다 엄마가 이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1: 네.
0: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이거를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1: 왜?
0: 글쎄요. 왜 그럴까요? 좀 감정이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1: 남편분이?
0: 네. 그러니까 어제도 공원에서 네.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손바닥 밀치기를 하자고 네,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1: 손바닥 밀치기?
0: 네, 손바닥 밀치기. 제안을 했더니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1: 아, 어른답지 않은 네. 손바닥 밀치기?
0: 네. 그리고 저 어른답지 않은 게 어떤 거지? 저는 항상 좀 뭔가 그 재미 뭐 꼭 어른이라고 해서 이런 게임을 뭐 하지 말란 부분 없잖아요. 어른도 공기놀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줄넘기도 다 하잖아요.
1: 갑자기 손바닥 밀치기 하자라고 하면은 저도 좀 글쎄요.
0: 아니 공원에서 체조하다가 그런 거니까 부부 체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뭘 하기 싫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같이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즐겁게 뭔가 감정의 교류도 있고 스킨십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저희 신랑은 별로 안 그런가 봐요.
1: 달림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 뵙고 하는 거 뵈면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안 들여다보고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있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요즘 뭐 삼삼오오 뭐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 보면 같이 밥 먹으러 왔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아, 그럼 몰라 같이 밥 먹으러 오고 커피 먹으러 왔어.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0: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두고.
1: 그러니까 중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0: 그러니까 이게
1: 얼굴 보고 아이 컨택하고 서로 교류하는 감정의 교류가 서로 눈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0: 그게 어색한 거예요. 문자로만 주고받고 막 이러다가
1: 그러니까.
0: 눈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어색한가 봐요.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달님이 이제 사람한테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지켜봐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하지 뭐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스마트폰 막 한다거나 좀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서
0: 그렇죠.
1: 그런 건 참 좋은 자세이신 것 같아서
0: 오히려 저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핸드폰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1: 그래서 남편분이 가끔 화도 내신다면서요.
0: 뭐 네, 맞아요.
1: 문자나 왜, 그런 거 보냈는데.
0: 네, 왜 확인 안 하냐고.
1: 몇 시간 지나도 확인 안 하냐고.
0: 맞아요.
1: 뭔지 생긴 거 아니냐고.
0: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장단점이 있나 봐요.
0: 맞아. 그런가.
1: 그런 얘기가 다 있죠, 저도.
0: 아, 그러시구나.
1: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참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생각하는 힘을.
0: 맞아요.
1: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뭐 진행자와 뭐 출연자
0: 네.
1: 특정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논하잖아요.
0: 네.
1: 들어보기도 하고.
0: 네네.
1: 그래서 의미 있는 정서 교류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0: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이제 기록으로 남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0: 그런 부분에서
1: 이런 주제를 참 달림과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자유롭게
0: 그렇죠.
1: 자기 의견을 서로 공유한다는 자체가 서로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정, 감서를 그러니까 정서를 교류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도움이 돼요. 정말 라디오 방송 그렇죠?
0: 그렇죠.
1: 청취자분들 라디오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여기 이 프로그램만큼은 AI로 대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뉴스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관련해 추가 말씀 있을까요?
0: 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1: 네, 힘내십시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청각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층간흡연으로 후각까지 괴롭힌다는 입주민 피해 호소가 속출하고 있죠. 이번에는 층간흡연으로 고통받는 한 입주민의 메모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11일 SNS에 공개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메모인데요. 메모에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와 머리가 아플 정도라는 호소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냄새 날 때마다 뛰어 내려가지만 잡을 수 없다, 얼굴을 보고 싶다,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문구엔 강한 분노가 그대로 서려 있는데요. 작성자는 또 분명 5층에서 9층 사이 같다, 우리 집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 호수를 적어달라라며 범인 특정에 나서를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메모를 본 네티즌들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를 쏟아냅니다. 이러다가 살인나는 거 아닌지 무섭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경고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경고로 읽힌다는 등 걱정을 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웃 간 보다 배려 있는 생활 습관이 요구됩니다.
2: 네, 때려 죽이고 싶어. 흡연의 폭발. 섬뜩한 경고문에 주민들 발칵이라는 뉴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이분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좀 뭔가 이렇게 협박성 있는 이렇게 경고문을 썼을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2: 여전히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3: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2: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귀찮거나 힘이 들까요?
3: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겠죠.
2: 사방이 막힌 계단에서 피우는 것보다 네. 통풍 잘 되는 야외에서 피우는 게 흡연자에게 좋을 텐데 왜 계단 또는 실내에서 피울까?
3: 그 어차피 피우면 본인 몸속으로 그 발암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뭐 그 뭐지? 공개된 장소에서 핀다고 해도
2: 야외에서 흡연해도?
3: 네, 흡연해서 야외에서 한다고 해도
2: 그러니까 왜 계단 또는 실내에서 피우냐고.
3: 그러니까 나가기 귀찮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2: 밖으로 나갈 기운은 없지만 담배 피울 기운은
3: 그렇죠.
2: 있다.
3: 그렇죠.
2: 이런 거야? 귀차니즘?
3: 기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귀찮으니까.
2: 귀찮으니까?
3: 네, 귀찮으니까.
2: 귀찮다. 귀찮으니까 계단이나 아파트 실내에서 그냥 피운다.
3: 그렇죠. 귀찮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2: 타인에게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3: 그렇죠.
2: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보라고 그래?
3: 뭐 그럴,
2: 아파트 세대 실내에서 뭐 흡연을 해도 그걸 뉴스와 같이 강제할 적은 없다고 하니까.
3: 그렇죠.
2: 근데 계단은 또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
3: 그렇죠.
2: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 안에서 피우더라도 냄새가 옆집으로 안 가게만 하면 돼.
3: 근데,
2: 안 피워주면 좋겠지만 네. 꼭 피워야 된다면 냄새만 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3: 냄새가 와요.
2: 그렇죠.
3: 네.
2: 아파트는 네. 공동 여러 세대가 사니까.
3: 그럼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환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냄새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 환기구
3: 하고.
2: 돌리면서 피워도 어쨌든 다른 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
3: 그리고 다 넘어가요. 네. 베란다에서 피워도 위아래로 다 넘어다니고.
2: 그렇지.
3: 네.
2: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3: 도덕성의 결여 뭐 이런 거죠.
2: 아니 뭐 계단에서 뭐 담배 피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참 무서운 것 같다. 그렇지?
3: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
2: 이 정도가 괜찮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3: 근데 그 저희 아파트 제가 이제 계단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2: 네.
3: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1층 올라가서 한 단계고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층인가? 이제 거기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이곳에 소변을 싸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2: 계단에?
3: 네.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 중간층 있죠.
2: 네.
3: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2: 계단에?
3: 계단에.
2: 아니 누가?
3: 글쎄요.
2: 강아지들 아니에요?
3: 강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주변에 식당들이 있으니까 식당 뭐
2: 상가,
3: 거기서, 네, 뭐
2: 아파트 상가도
3: 상가, 있고, 뭐 아파트 주변에 이제 식당들 있잖아요. 술집도 있고 가는 길에 급하면 그런 1층과 2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2: 숨어서
3: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화장실은 찰릴 수가 없고 화장실 그렇죠. 있다고 해도 비번이 걸려 있는 경우가 네, 좀 많으니까.
3: 맞아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노상 방뇨하면 좀 창피한가?
2: 아니 근데 창피하죠. 노상 방뇨는 창피하지.
3: 아니 노상 방뇨하는 사람도 있어요.
2: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경비실에 웬만하면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경비 부탁 경비원께 말씀드려서 제가 지나가다 급한데 써도 될까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럼 안 된다고 할 경비원 안 계시니까.
3: 그럼요.
2: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3: 그러니까요.
2: 제가 사는 아파트는 네. 언젠가부터 계단에서 담배 냄새는 나지 않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3: 아.
2: 담배 냄새를 충분히 빼고 승차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겠어요? 본인은 냄새 난지도 모르잖아요.
3: 그러죠.
2: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닫힌 공간이라 냄새가 오래 머물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탈취제 네. 시간 되면 자동으로 찍찍 뿌려주는 거 있잖아.
3: 네.
2: 그거라도 좀 비치해두라고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3: 그러니까 탈취제가 되게 머리 아파요.
2: 화학성분 같은 거.
3: 네, 그 뭐 환기를 시켜서 그 냄새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었던 냄새 위에다가 또 다른 냄새를 얻는 거기 때문에
2: 탈취제는 아니니까.
3: 네, 굉장히 머리 아파요.
2: 저는. 이상한 냄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3: 네, 맞아요.
2: 담배 냄새 섞이면 그럼 이거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어떻게 오냐고.
3: 그러니까
2: 안에다가 강력한 호소문 붙이지 않아 뉴스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냄새 좀 빼고 좀 타세요라든가
3: 그러니까요.
2: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통해가지고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전 세대 흡연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3: 아.
2: 밖에서 담배를 충분히 태우셨으면 네. 냄새를 충분히 빼내고 냄새 안 날 때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는 게 비흡연자들을 위한 미덕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좀 방송을 해야 되나?
3: 그렇게 한들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곳에도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절대로 비닐에 음식을 담아서 그 자체로 버리지 말아라. 비닐봉투는 빼고 음식물만 담아라 해도 꼭 비닐봉투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그대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 나나 버린들 누가 알리 네, 그런
3: 그렇죠,
2: 거잖아요.
3: 그렇죠. 너무 좀 몰상식한 것 같아요.
2: 나나 알리가 수십 명이 되고 또 더 많아지면 진짜 더 큰 문제가
3: 그러죠.
2: 생기는 거잖아요.
3: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대로 해요.
2: 근데 엘리베이터는 정말 그러니까 치킨 냄새 나면 좋아요. 퇴근하고 집에
3: 그렇죠.
2: 내려타고 올라가는데 네. 어느 집에서 치킨 시켰죠? 혹시 우리 집인가? 뭐 그렇게 상상도 해보는데
3: 네.
2: 담배 냄새는 참 맡기 힘들어.
3: 맞아요. 맞아요. 담배 안 피시죠?
2: 저는 이제 끊은 지 오래됐죠.
3: 아, 잘하셨네요.
2: 예.
3: 네. 정말 잘하셨네요.
2: 이런저런 뭐 생각 끝에 뭐 흡연자 분들도 끊고 싶어 해요, 평소에.
3: 아, 근데 지금
2: 담배 중독이라 또 그래. 네,
3: 중독이라 쉽지 않은 거죠?
2: 그렇죠.
3: 중독은 치료해야 됩니다.
2: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3: 네.
2: 그 아파트 상가와 단지가 가깝잖아요.
3: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앞서 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 식당, 호프집 이용하는 손님들이 담배 피우러 단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3: 아,
2: 있어.
3: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 단지 저층 세대에게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3: 그럴 수 있죠.
2: 아, 그럼 상당한 민폐잖아요. 아,
3: 당연하죠.
2: 그렇다고 상가 앞에서 피우라고 하면
3: 네.
2: 그건 또 인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행자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행자들 또 민폐잖아.
3: 아, 그죠, 그죠.
2: 이것도 참 해결 방안이 없을까 싶어.
3: 아, 그러면은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상가를 짓잖아요.
2: 네.
3: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무조건 흡연실을 따로 비치를 해가지고
2: 흡연 부스 실내
3: 네,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전주 식당이나 뭐 술집에서는 못 보는데
3: 네.
2: 수도권에 가면 네. 큰 식당이나 술집
3: 네, 네.
2: 또는 이제 그 야외라 하더라도 흡연 부스가 있더라고요.
3: 아~
2: 큰 도시에는
3: 아, 그래요.
2: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태워 야외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다 빨아들이는 거죠. 정화 기계가 있어가지고.
3: 아~ 좋네요.
2: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큰 식당이나 이제 뭡니까 저기 술집 같은 데 가도 흡연 부스가 있어가지고
3: 따로 있고
2: 비흡연자들한테 좀 방해가 덜 되게. 근데 전주에는 제가 야외 돌아다니면서 흡연 부스 있는 걸 못 봤어요. 되게 흡연 장소라고 해도 네. 야외잖아.
3: 맞아요. 다 오픈되어 있고.
2: 오픈되어 있잖아. 네. 그게 흡연 장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야외 오픈되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 담배기가 결국은 공기와 바람을 타고
3: 그렇죠. 다 날아가죠.
2: 비흡연자들한테도 다 함께 가는데 그렇죠. 그거는 흡연 장소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3: 맞아요.
2: 흡연 부스가 전주에도 필요하다. 전주시에서 좀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다.
3: 네, 네.
2: 그런 생각이 드네.
3: 맞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도 담배를 팔잖아요. 네, 편의점을 지을 때도 담배를 팔 거면 그 담배를 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피울 수 있는 부스를 의무적으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뭐 그런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근데 편의점에서는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니까 그 뭐 또 흡연을 또 편의점 근처에서만 하지는 또 않으시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3: 네.
2: 편의점 말씀하시니까 네. 동네 이야기 계속하게 되네.
3: 네.
2: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3: 네.
2: 그 단지와 아파트 상가 가까운 그런 아파트인데
3: 네.
2: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3: 네.
2: 편의점 뒤에, 뒤쪽이죠. 정문이 아닌 뒤쪽에 테이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3: 네.
2: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그 날씨 좋은 날은 손님들이 이제 되게 아파트 단지 손님들이죠. 음료 사서 앉아서 먹거나 잡담도 하고 또 술도
3: 네.
2: 편의점에서 사서 밖에서 드시고 한단 말이에요.
3: 네네.
2: 근데 소음은 둘째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또 그렇게 피우는 주민분들이
3: 아.
2: 계세요.
3: 아.
2: 그러면 담배꽁초에 이제 편의점에서 치우시는 것
3: 네네네.
2: 같아. 큰 깡통 하나 두고 재택을 네.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근데 아파트 단지 가까우니까
3: 네.
2: 그 담배 연기가 또
3: 너무
2: 그 세대에
3: 안 좋아요.
2: 들어간단 말이에요.
3: 그렇죠. 그렇죠.
2: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고층까지.
3: 네.
2: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응? 그래서 금방 이제 편의점 옆에 흡연 부스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3: 네네.
2: 말씀하신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3: 아, 아니면은 담배값을 약간 좀 비싸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좀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2: 근데 이제 담배 필 자유도 있긴 하니까 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피우면 피운 만큼 세금을 또 내시니까
3: 아.
2: 어떤 면에서 고맙죠. 그러니까
3: 그래요.
2: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흡연 부스,
3: 네.
2: 야외랄지 뭐 큰 뭐 건물의 실내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려면 이것도 또 법과 행정의 영역이라
3: 그렇죠.
2: 또 예산의 영역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3: 네.
2: 아니 좀 비흡연자들 좀 네. 맑은 공기를 마실 행복 추구권을 달라 이거야.
3: 맞아요.
2: 안 그렇습니까?
3: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이게 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2: 네.
3: 아파트 단지 이런 쪽은 시급합니다. 흡연 부스가.
2: 그러니까요.
3: 네.
2: 아, 골치 아프네요. 이것도
3: 네.
2: 이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
3: 그렇죠. 언젠가는 바뀌겠죠.
2: 저 개인적으로 좀 야외 또는 큰 건물 안에 그 흡연 부스
3: 네.
2: 설치를 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3: 네.
2: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달님.
3: 어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2: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3: 아.
2: 둘만의 얘기로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가네요.
3: 그러네요.
2: 그만큼 오늘 주제가 할 말이 많았다는 거겠죠.
3: 아, 네네네.
2: 달님보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오늘이었어요.
3: 네, 저는 아주 목이 편안했습니다.
2: 층간 소음 문제로 사건 사고가 참 많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3: 네.
2: 아파트 흡연 문제가 더해져서
3: 네.
2: 사건 사고가 많아질까 봐 또 걱정도 네. 됩니다.
3: 네.
2: 달님 저기 아 이거 여쭤봐야겠다. 엘리베이터에 혹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세요? 뭘 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3: 붙일 수
2: 엘리베이터 안에
3: 한다면...
2: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
3: 반 늦은 시간에 뭐 전자기기를 쓰지 않는다?
2: 전자기기?
3: 그게 시끄러운 것들, 뭐 그 전자기기라고
2: 청소기,
3: 뭐
2: 세탁기.
3: 세탁기, 네, 아, 세탁기, 청소기.
2: 소음의 영역이네요.
3: 네, 그죠.
2: 네, 알겠습니다. 그 뉴스 듣고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해 봤는데,
3: 네.
2: 좀 두 개 뉴스 중에 좀 신경 쓰이는 뉴스는 어느 쪽이세요?
3: 저는 아무튼 저기 취업 준비생들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직장을 잘 얻고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2: 네, 저희들 뭐 그 취준생 때 생각도
3: 네,
2: 나고
3: 맞아요.
2: 또 요즘도 갈수록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3: 네,
2: 하니까
3: 맞아요.
2: 뭐 직업 갖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네,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3: 그러네요.
2: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좀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3: 네.
2: 자,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3: 아니요, 없네요.
2: 네, 말씀 다 하신 거죠?
3: 네.
2: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보름달을 정말 사랑하는 서신동의 달님께 감사의 네, 말씀 드립니다.
3: 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지글러.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동네방네 투표하러 갑시다.
2: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2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0: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광훈,
1: 유광수의
0: 전주
1: 유니버스.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또 작은 쉼표를 찍어줄 우리 전주 유니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둘째 주를 맞이해서 또 여행지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행이란 또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또 탐험하는 재미가 있죠. 아, 오늘은 특별히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죠.

0: 네, 로제의 넘버원 걸이었습니다. 네, 우리 서두에 또저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해서
1: 네.
0: 네, 우리 또 호주 출신인 로제의 곡을 골라봤어요. 또 마침 신곡이어가지고
1: 어쩐지.
0: 요즘 또전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로제
1: 네,
0: 씨가.
1: 아, 핫하죠, 핫하죠.
0: 사담이긴 하다만
1: 네.
0: 그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에서 사실 저는 리사라는 그 가수가
1: 네.
0: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워낙 그 홈베이스가 너무 탄탄하니까
1: 아,
0: 예, 거기서 인기가
1: 네.
0: 엄청 많으시고 근데 요번 그 평이 있더라고요. 그 평론가들의 평이 로제라는 사람이 좀 단단하게 자기를 잘 준비해왔다. 자기에 관련 생각보다 자기가 이제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명확했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더 인기를 끄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 저도 뭐 저는 원래 블랙핑크에서도 로제님 팬이었어가지고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한때 그 블랙핑크가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 패션쇼 열심히 다닐 때그 로제에 대한 악플이 좀 많았대요.
0: 맞아, 맞아.
1: 왜냐면 제니 씨는 그래도 한 번씩 뭐 솔로 앨범도 내고
0: 엠버서도 활동을 하면서도.
1: 네, 그리고 뭐 리사 씨도 뭐 솔로 앨범 내고 활동도 했었고
0: 네네.
1: 뭐 지수 씨야 뭐 예능 같은 거 열심히 하셨고 근데 로제
0: 연기
1: 예
0: 뭐 이런 거
1: 연기도 하시고
0: 했었고.
1: 근데 로제 씨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0: 셀럽으로서의 삶.
1: 안 해서 그래서 패션쇼만 다니냐라는 악플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앨범 나오면서 나오는 소식들이 그때 하면서 지금 레이블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브루노 마스도 컨택이 되고
0: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1: 그렇죠.
0: 과정이었구나.
1: 그 기회를 만드는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0: 대단한 분이네요.
1: 네. 어리지만, 어린가?
0: 어린 나이
1: 존경합니다.
0: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 네네네네.
0: 네, 아무튼 뭐 이제 로제 씨의 곡으로 열어봤고요. 아, 둘째 주 저희가 이제 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또 이제 또 초대석으로 꾸준히 또 이제 강수님이 진행을 해주셨고, 네, 우리 또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자, 이제는 또 여행에 관련된 또 리프레쉬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네, 광우님이 또 자리를 오래 비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대석을 또 이끌어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사실 네 번째 초대석이 아닌가
0: 아,
1: 호주
0: 저까지?
1: 네 호주 여행가 이광훈님을 모시고
0: 아, 우연치 않게 또 호주를 제가 다녀오는
1: 네네
0: 바람에, 이렇게 여행 컨텐츠 시간과 이렇게 딱 맞아서,
1: 네
0: 네, 호주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게 됐습니다.
1: 네 일단 호주를 누구랑 다녀오셨죠?
0: 저는 가족 여행이었고요.
1: 네.
0: 이제 와이프하고만 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짧게 갔다 오거나 네, 뭐 이제 스케줄에 큰 지장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가 식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1: 아, 처가 쪽만요?
0: 네네.
1: 네.
0: 그래서 우리 두 사위와 저 포함해서 우리 첫째 처형과 네, 저 우리 와이프가 좀 막내여가지고
1: 네네.
0: 네, 일단은 우리 세 자매였는데, 네, 이렇게 두 자매가 결혼을 해서 두 사위와 함께 그 가족이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장모님께서
1: 네.
0: 그래도 바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낼수 있다면 우리 저 사위들도 다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1: 아,
0: 해주셨어가지고,
1: 그래요?
0: 이게
1: 아,
0: 아주 오래된
1: 올해.
0: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흔쾌히 뭐 좋습니다.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정을 잡아둔 거라, 그래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그 호주는 애초에 목적지가 좀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0: 그쵸. 이제 부모님하고 가다 보니까, 뭐좀 익사이팅하고, 뭐
1: 아,
0: 이렇게
1: 그런 건
0: 좀
1: 아니고.
0: 하는 일들은 조금 줄이고, 대표적인 여행, 그러니까 남부, 이게 호주가 또
1: 네.
0: 남반구의 또 대표적인 여행지다 보니까,
1: 아.
0: 지금 저희 다녀왔던 시즌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어가지고,
1: 네.
0: 사실 호주가 엄청 덥대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30도 한 중반 정도. 그리고 또 아주 놀랐던 건, 거기 또 호주가
1: 네.
0: 자연의 아주, 자연의 최고봉이잖아요.
1: 네.
0: 지금 이 시기에는 그 파리들이,
1: 왜요?
0: 호주 파리는 대단하더라.
1: 엄청 크지 않아요?
0: 크지 않아요. 똑같은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진짜 비둘기 같아요.
1: 왜요?
0: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파리든 허허 하면 이제 도망을 가는데.
1: 아, 네네.
0: 사정거리, 안전거리를 엄청 두잖아요.
1: 네.
0: 어, 이 친구들은 진짜 잡아서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치우는 손에, 만약에 내 얼굴에 앉았어요.
1: 어.
0: 그거를 이제 손으로 쳐내면서 내 손에 파리가 닿았구나라는 촉감이 느껴질 정도로.
1: 아, 진짜.
0: 그래야 가요.
1: 어.
0: 아, 대단하더라. 근데 호주 사람들은 일상이다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1: 그리고 그냥 잡기 좀 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려잡기 편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0: 때려잡기 너무 편한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자연의 경험을 많이 했었죠. 거기는 뭐, 우리나라에 그 공원 같은 데 하면 비둘기가 많잖아요.
1: 네.
0: 거기는 앵무새가.
1: 앵무새요?
0: 아유, 그냥 공원에. 너무 많아요.
1: 근데 그 유명하잖아요. 공원에서 먹고 있으면은 새들이 낚아채서 가고.
0: 어, 맞아요. 갈매기들이.
1: 네,
0: 그리고 좀 쓰레기새라고 불리는 호주 사람들은 네. 쓰레기새라고 지명을 아예 해버리던 새가 있더라고요. 부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크기도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천에 보면 학들이 보이죠?
1: 네네.
0: 학이 맞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철새들. 네. 그 정도 크기인데 그냥 아주 느긋하게 다니면서 여행자들 그 또 이제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다들
1: 네네.
0: 돗자리 피고 이렇게 피크닉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가방도 그냥 열어보려고 주섬주섬 이렇게 부리로. 이야 대단하더라.
1: 아, 사람인데 그 정도면?
0: 쓰레기새라고 하는 게 쓰레기 더미들에 가서 이제 먹을 거를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새라고 아예 지명을 하더라고요.
1: 아 그리고 뭐 그 호주 유명한 영상들 있잖아요. 뭐 변기 물 내리면은 막 구렁이 나오고.
0: 네, 제가 이제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1: 네네.
0: 그 시드니에서 네네. 아주 숙소를 제가 일주일 다녀왔는데 일주일을 아예 한 집 숙소를 잡아놓고 하루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시드니 주변 멀어도 이제 뭐 멀어도 한 왕복 한 6시간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잡고 갔다 오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은 못 했어요. 도시다 보니까.
1: 아, 도시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0: 도시는 딱히 변기에 뱀이 나오고 도시가 그러진 않고 호주에 이제
1: 그렇구나.
0: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시골 같은 데들이 뭐 이렇게 그 영상에 뭐 캥거루가 와서 막 문 부딪히고 그런 건 이제 시골 쪽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기 전에 호주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괴담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1: 맞아요.
0: 경계를 하고 갔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뭐 동물원 가야 이제 뭐 캥거루 코알라 보는 거고.
1: 아, 도심에는 또 없다.
0: 예, 네, 그렇죠. 도심에는 새들이 아주 새들만.
1: 오케이.
0: 예.
1: 저도 이제 뭐 호주 다음에 갈 생각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덜 무섭게 갈 것 같습니다.
0: 도시 쪽으로 가면 딱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좋았던 거는
1: 네.
0: 교통이.
1: 아, 그래요?
0: 그냥 일반 도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서울 복판에
1: 네.
0: 트램이 있어요.
1: 아.
0: 아주 천천히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트램 지나가면 그냥 거기 뭐 철도
1: 네.
0: 횡단보도처럼 그냥 막 다니시고 자유로운데 속도는 느린데 저 트램 타고 이제 도심 안에서 이제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도 저희 나라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찍고 들어가서 카드로
1: 네.
0: 찍고 들어가서 내릴 때 찍고.
1: 아, 내릴 때 찍어야 돼요?
0: 네네. 아, 저 전주는 내릴 때 안 찍죠.
1: 그쵸. 환승할 거 아니면
0: 환승 시스템이 이제 저희 나라의 수도권 서울 경기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환승은 아닌데 내릴 때 찍어야 돈이 찍히는 들어갈 때 했던 게 들어갈 때 찍은 게 이제 돈이 되는 나가는 게 아니고
1: 그냥
0: 여기서
1: 뭐,
0: 출발한다
1: 탔다.
0: 하고 내릴 때 해야 돈이 나가고 근데 그때 못 찍어도 다음에 찍을 때 뭐 같이 계산이 되고
1: 아 그래요?
0: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하철, 버스, 트램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고 근데 뭐 페리들이 또 있어가지고
1: 네.
0: 페리를 타고 저쪽 다음 도시로 넘어갔고 그 페리가 거기 있어요. 그 오페라하우스랑 하버 그 다리죠. 그 다리 지명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네네.
0: 거기에 페리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1: 싸요? 배 가격 같은 거?
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호주 자체 물가 자체가 지금 저희 나라의 1.5배 한 2배까지도 돼가지고
1: 비싼데요?
0: 비싸긴 해요. 이게 물론 저희 7명이었는데
1: 네.
0: 7명이 단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나가죠. 근데 평균 그래도 20만 원 정도 10만 원 후반대 먹으면 싸게 먹었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 7명이세요?
0: 예예. 예.
1: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런 곳으로 갔죠.
1: 아,
0: 그리고 또 호주는 전통 음식이 없잖아요.
1: 그쵸,
0: 저희 그쵸. 나라로 대표하는 뭐 그런 음식들처럼 딱 떠오르는 음식이 호주는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달랐어요. 중국 음식, 태국 음식. 아, 근데 또 그게 본토보다 맛있더라.
1: 그래요?
0: 그런 지점들이 거기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쵸, 그쵸. 하시는 거겠죠?
1: 현지인들이 근데, 뭐 하시니까.
0: 근데 되게 줄 서서 먹고, 뭐 되게 맛있는, 맛있는 동남아 음식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1: 근데 이 약간 그렇게 뭐 이민자가 많거나
0: 이민자의 나라죠. 네, 호주는
1: 이민자가 많거나 아니면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런던도 그 자기네 요리 말고 예. 다 잘해요.
0: 아.
1: 뭐 런던은 맛이 없다라는 분들 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뭐 파스타도 맛있었고.
0: 근데 그 말을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1: 네.
0: 제가 이제 거기 대표적인 또 비치가 있어요.
1: 아, 예.
0: 예, 대표적인 비치가
1: 해변가가.
0: 예. 네. 뭐 지명이 비치다 보니까.
1: 아, 예.
0: 네.
1: 네네.
0: 거기가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본다이 비치라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1: 유명해요, 비치. 유명해요.
0: 거기 서퍼들의 또 성지고. 그 앞에 백사장과 그 바로 위에 잔디밭을 쭉 있으면 멀리서 또 보면은 와, 사람들이 진짜 미어 터진다는 표현. 다들 그냥 선텐 즐기시고. 근데 파도들이 확실히 날씨는 좋은데 파도가 강해요.
1: 근데 거기서 그러면 맨몸 수영 해도 돼요?
0: 다 하세요.
1: 아, 그래요?
0: 그냥 그 동네 자체에서 그냥 뭐 해수욕 즐기시는 포즈 뭐 이런 복장들로 뭐 비키니라든지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뭐 트렁크 수영복 같은 거 그리고 뭐 서퍼들 이렇게 뭐 장비들 들고 다니시고.
1: 물도 되게 맑잖아요, 호주.
0: 예.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발달된 이유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손상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시드니 한 복판의 시내에서도 나무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울창해요. 요번에 이제 가이드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알았는데, 호주에서는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내 마당에 있는 나무도 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이게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해요. 이 나무를 자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대요. 현장에 나와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도 되는지. 법 자체, 나라의 법 자체가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이거 내 마당에 있는 거니까 내가 너무 경관도 해치고 막 그래요 해서 뭐 자르려고 해서 뭐 그런 이유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 세상에.
0: 가능한 이유는 그런 거. 이제 전선들이 전선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나 얘가 이제 막 기울어서 이제 쓰러질 것 같거나. 근데 호주도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었대요. 이게 나무가 꽤 휘어서 이거를 지자체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 이 정도 휜 정도와 그 이후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에 태풍이 와서
1: 넘어갔어요?
0: 나무가 넘어가면서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많은 피해 보상을 받았다. 아무튼 그 정도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심도 나무들이 진짜 무슨 몇백 년 된 것 같은 나무가 엄청 많아서
1: 너무 좋겠다.
0: 진짜 너무 좋아. 공기 자체가 도심에 가더라도 공기가 너무 좋아요. 막 매연 냄새라든지 저희는 막 서울 같은 데 다녀오면 그 머리도 어지럽고 막 코 같은데 이렇게 매연 같은 게 묻어 나오면 더럽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딱히.
1: 그러면 가이드 끼고 다녀오신 거예요? 뭐 따로?
0: 아니요. 자유여행인데 이틀 정도를 이틀 정도. 그러니까 호주는 너무 땅이 넓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다니기에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곳들 두 곳을 가이드를
1: 끼고.
0: 네. 이렇게 가이드분께 이제 했는데 하나는 단체, 하나는 개인. 단체는 말 그대로 단체고 하나는 저희 가족만 케어하는.
1: 근데 7명이면 할만한데요.
0: 그래서 확실히 근데 개인으로 했던 가이드분이 너무 좋았다.
1: 아, 그래요?
0: 단체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1: 단체는 약간 뭐 그런데 안 가요? 이렇게 어디 항상 똑같은 루트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고.
0: 아, 그렇죠. 밥
1: 먹는 데는 어디 기념품 가게 가고.
0: 한식 그 비빔밥 나오는 집이 있더라고요. 호주도 그렇듯이
1: 네네.
0: 중국산 없으면 못 사는 곳이라 뭐 김치도 좀 의심스럽고
1: 맛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는
0: 근데 뭐 맛은 이제 평균은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각자 테이블에 이제 물이 아니라 보온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온병을 네. 보니까 거기에 다 그 곰국들이 있더라고.
1: 아 찐이네.
0: 그래가지고 그 예, 해변가 옆에 있는 네. 식당이었는데 딱 봐도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항상 그 가이드들을 하고 이용하는 곳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식사 말고 뭐 사는 거는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개인적인 평은
1: 좋았다.
0: 저희 가족에게는 좋지 않았다. 아. 가이드분이 좀 되게 고압적인 다 같이 아, 있을 때는 되게 좋은 분 같았는데 나긋나긋 설명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버스를 대형버스 뭐 관광버스니까
1: 아, 네네.
0: 저희 부모님 앉은 자리에 에어컨을 틀잖아요. 물이 막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계속. 예. 의자로. 부모님 이제 이게 바지 쪽에 좀 젖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손 들고 말이 또 너무 많으셨어.
1: 아.
0: 한 2시간 간다 2시간 또 말을 쉬지 않더라고. 막 너무 힘들어서 잠들 때 말하고 있어서 듣다가 잠들었는데 네. 깼더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정도인데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우리들이 막 민폐되는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조치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 휴게실 가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가이드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 설명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 네, 막 그냥 사담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가 뭐 이제 갖고 있던 휴지로 일단은 계속 근데 그거를
1: 막을 수가 없고
0: 네, 우리 장인어른이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막고 있었는데 아니 계속 사담만 하고 휴게실 도착하려면 한 시간인가 남았는데 그리고 사담만 하니까 이거 좀 어이없잖아요.
1: 그쵸.
0: 돈을 주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즐겨야 되는데 이동 수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0: 네, 듣다 듣다가 너무 필요 없는 사담을 하시니까 장인어른 이거 좀 조치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버스니까 저희가 맨 뒤쪽이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또 얘기했더니 얘하고 막 오는데 와가지고 물이 새나요? 막 얘기하더니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부부분이
1: 네.
0: 되게 뭐랄까 되게 친절하셨어요.
1: 네네.
0: 그 바로 앞에 또 그분들의 아드님이 타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앞에 계셨던 여자분이 뭐 가이드분이 우물쭈물하니까 아 그럼 저희 아들하고 바꿔드릴게요 자리를 하면 이렇게 나서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요. 뭐 앞에까지 와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맨 뒤에 그 버스가 되게 대형 버스 우리가 아는 그 대형 버스는 아닌데 좀 앞뒤 자세가 되게 좁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맨 뒤에서 앞좌석만 조금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 다리를 좀 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아 자리가 불편해서 여기 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뭐 그렇게 굳이 안 바꾸셔도 된다. 그리고 그분이 괜히 우리가 부담을 지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물 나오는 것만 조치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아드님은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돌아갔을 때 표정을 봤더니 막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러면서 돌아가요. 아들은 또 무슨 죄냐고
1: 그죠, 그죠.
0: 계속 물을 맞고 가야 되고 들고 손을 들고 막 이동 내내 또 거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이드분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1: 에?
0: 아니 여기서 바꿔주신다고 하시는데 바꿔드렸으면 바꾸셔서 앉았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얘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해드릴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감정선도 안 틀리고 이렇게 막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왜 민폐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1: 오호.
0: 그래서 장인어른이 조금 이제 화가 네. 나셨죠. 짜증이 좀 나셨죠. 아까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휴게실까지 하라더니 계속 이야기만 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면서 그 다리가 아파서 여기 앉겠다고 하는데 아 그럼 그치. 알겠습니다 하고 막 자기 자리로 막 가더니 뭐 데일 그 밴드 있죠?
1: 네.
0: 밴드 가져와서 그냥 봉투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로 해갖고 붙여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이제 그 휴지를 덧대고 그 위에 봉투를 대고 이제 데일밴드를 붙였죠.
1: 네네.
0: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은 안 나오게 됐는데 진작에 그럼 그 정도로 해주시던가 할 수 있으면서 화를 내놓고는 왜 우리 민폐인 우리 가족 민폐인 것처럼 그니까. 되게 좀 단체는 그 가이드 분을 고용했던 그 관광사가 평도 많고 유명한 데였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1: 네네.
0: 투탑이었던 그 여행사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리뷰가 많은 가이드 분이 아니라 이름이 별로 언급이 안 되는 가이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뭐 이제 한국 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오니까 아. 그 가이드분 원래 하시던 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도우러 오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되게 막 호주에 대한 본인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 막 자부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 해요. 우리가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얘기들 있죠. 여기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고 저도 무슨 차를 또 최근에 무슨 차를 해서 다음 주에 오게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1: 그냥 자기 자랑을 예. 열심히 하셨네요. 가이드가
0: 그래서,
1: 아니라
0: 그래서 네, 좀 불쾌한 경험이었고 상대적으로 개인 가이드 분께서 우리 가족만 케어하시는 분들은 아,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아, 너무나 훌륭했고 좋았고 네, 우리가 가고 싶지 않거나 시간을 네. 활용하고 싶은 대로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단체로 가신다고 하면 개인으로 가이드 분을 고용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가야 된다면 네. 거기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블루마운틴이라든지
1: 아, 저 잘 몰라요 그 유명해요?
0: 엄청 유명한 곳이고 한국인들이 무조건 가는 몇 가지 명소가 있어요. 본다이비치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마운틴 이런 데는 꼭 가셔야 되는데
1: 거기는 블루마운틴은 뭐예요? 그냥 산? 맥?
0: 그 최근에 제니 씨가 또 가서 사진 찍어서 엄청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이런. 미국으로 치면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인데 그 엄청 그 웅장한 그런 산세들 사이에 전부 나무가 이제 쫙 왜 블루마운틴이냐면 되게 미세먼지 낀 것처럼 막 푸르스름해요.
1: 네네.
0: 근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1: 피톤치드
0: 그게 이제 블루색으로 멀리서 보면 신기루처럼 막 전체가 이제 그렇게 보여서 블루마운틴이라고.
1: 아, 신기하다.
0: 라고 해서 블루마운틴인데 너무 좋았죠. 아무튼 뭐
1: 네. 네. 아, 좀 호주 얘기 뭐 얼마 안 들은 것 같은데도 벌써 시간이 반절간 것 같은데 지금.
0: 자, 그러면 우리 노래 어느새 좀 시간이 좀 흘리셔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네네. 이야기 또 명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1: 네, 우리 G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0: 야,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1: 그러니까 저희 둘다 비슷한 장르, 아니 장르라기보다는 가수를 좋아하는
0: 네,
1: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선곡을 하게 됐고요.
0: 네.
1: 호주에 또 타지에 있으면 또 집에 오고
0: 아,
1: 싶어가지고.
0: 홈 스위트 홈 너무 오고 싶죠. 자, 그러면 호주 방금 이제 블루 마운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블루 마운틴 말고 또그 유명한 관광지 뭐랄까요? 그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데가 또 있을까요?
1: 국룰인 관광지고요.
0: 오페라
1: 이
0: 하우스가?
1: 포토 스테판이라고. 아, 그 오페라 하우스는 사실 크게 뭐 저기
0: 아,
1: 없어요.
0: 뭐
1: 그냥
0: 없어요?
1: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고 도심에 있다. 그 도심에 있어요, 오페라
0: 네네.
1: 하우스는. 그래서 하버 브릿지랑 오페라
0: 어,
1: 하우스가 마주 보며 그 앞에 강이 있잖아요.
0: 네네.
1: 하버 브릿지는 호주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또 다리다 보니까
0: 어,
1: 그또 하버 브릿지에 대한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게 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또 이렇게 했다가
0: 아,
1: 그 미국의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0: 네네.
1: 그
0: 아,
1: 네네
0: 엄청 긴데
1: 금문교
0: 있잖아요. 아, 네네.
1: 이제 처음에 호주에서 긴 다리를 만들자 뭐 하다가 이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비공식
0: 어,
1: 중국에서 최근 만든 다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0: 아,
1: 길대요.
0: 그래요?
1: 뭐 다리
0: 역시.
1: 딱히 언급은 안 하고. 하버브릿지는 귀여운 수준이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에 비하면.
0: 아, 그래요?
1: 그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가
0: 네.
1: 그 처음에 그 이거를 이제 시에서
0: 네.
1: 나라에서 우리 이제 짓겠다. 하면서 공모를 하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가들이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을 거고 PPT도
0: 네.
1: 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담당자분이 마침 자리를 출장을 간 사이에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0: 아하.
1: 최종적으로 세 후보가 이제 압축이 됐는데
0: 네.
1: 이제 돌아와서 그걸 검토해 보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다 보니 이제 떨어졌던 예선에서
0: 탈락했던.
1: 탈락됐던 건축물이 이제 선정이 된 거. 이게 마음에 든다. 다시 올려서 했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오페라 하우스인데 디자인이
0: 네.
1: 호주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되게 과정은 엄청나잖아요. 그
0: 그쵸,
1: 오페라
0: 그쵸.
1: 하우스 지붕도 하나하나 이제 가서 이렇게 다 붙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명물이 됐고 호주
0: 네네.
1: 하면 딱 오페라 하우스. 멀리서 봐도 웅장해요. 멋있고. 그리고 또 가면은 막 살짝 그 뭐랄까요? 연베이지라고 할까요? 해에 비친
0: 약간,
1: 색깔이 좀 베이지 색깔이고 사진이 너무 잘 나오고 이렇게 주변에 뭐가 없어가지고
0: 네.
1: 딱 찍으면 이제 그 계단부터 웅장해요. 근데 호주에서 이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 부분이 있대요.
0: 어,
1: 그게
0: 뭐예요,
1: 뭐냐면
0: 뭐예요?
1: 그 미국에 가면 그 영화 아이언맨에도 나왔던 그 토니 스타크가 집을 짓고 있는 그 마을 있잖아요.
0: 아,
1: 부자 마을.
0: 네.
1: 그 뭐라고 하죠? 지명이? 그 바닷가에
0: 뭄바이?
1: 있는
0: 아닌데? 어제,
1: 바닷가에 있는 거기 그곳에 이제 거기는 돈 많은 분들이 별장을 많이 지으시다
0: 네네.
1: 보니까 근데 그쪽에 있던 별장하고
0: 네.
1: 한 별장하고 오페라 하우스 디자인이
0: 너무
1: 너무
0: 똑같아요?
1: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0: 어,
1: 흡사하냐?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축가가 거기를 갔다가 감명을 받고 지은 거야. 아, 그 디자인을 한
0: 아, 그걸
1: 거죠.
0: 보고.
1: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 공모전에 이제 내고 면접 볼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왜 비슷하냐. 결과적으로는 뭐 그거에 대한 딱히 뭐 해명도 없고 언급도 없고 미스터리로 남았는데. 근데 그
0: 아,
1: 왜 그걸 보고 베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냐면 그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은
0: 네네.
1: 연도가. 별장이 더 오래됐던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게
1: 말리부, 말리부.
0: 아 말리부 맞아요.
1: 예.
0: 참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 그래서 호주에서 쉬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카피를 하게 된 건데 뭐 대표적인 거니까.
0: 그래도 뭐 지금 너무 유명하고 사실 그 별장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1: 그쵸, 그쵸.
0: 네, 오페라
1: 이것도
0: 하우스만 알고.
1: 단체 관광 때
0: 네.
1: 그 그냥
0: 아 그분이.
1: 하염없이 고속도로를 타니까 듣다 보니 이제 기억이 남더라고요.
0: 아. 나름 좋은 점도 있었네요. 그분이.
1: 예.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하고 이제 하버 브릿지는 시드니 그 시내에 있는
0: 네.
1: 그곳이었고 이 오페라하우스와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SNS에 많이 올리는 명소가 네. 있어요. 그 조금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위쪽에 이제 동산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이 시드니 야경을 보는 최근에 급격히 부상한 곳 장소고요.
0: 하프리군요.
1: 네, 그 천문대인데 네. 그 하버브릿지하고 오페라하우스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그 요즘에 이제 거기 가면 다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다 돗자리 피고 아 근데 호주 청년들도 와서 돗자리 피고 이제 아, 이야기 나누면서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었고 호주가 이제 저는 제 성격과 맞았던 부분은 뭐냐면 반문화가 거의 있는 곳도 있겠죠.
0: 네.
1: 근데 호주 사람들은 되게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이른 오후에 일을 끝내다 보니까 한 4시면 그래서 그 목요일이 이제 쇼핑의 날이래요.
0: 네.
1: 그래서 목요일만
0: 조금 늦게까지
1: 예, 8시 9시까지 좀 운영을 하고 이제 모든 뭐 이제 음식을 파는 곳이나 이제 네. 옷을 파는 곳이나 이런 곳들이 아니면 뭐 8시면 닫는 분위기더라고요. 시내 한복판도. 이제 뭐 마무리하는 분위기.
0: 마트 이런 것들?
1: 예. 마트도 9시 안에 닫더라고요.
0: 아, 쉽지 않은데.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중요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가족이 있는 삶. 예. 네, 그래서 이제 천문대 그 위쪽에 올라갔다 이제 뭐 그거 보고 하는 게 거의 다 한국 분들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 마운틴도 이제 조금 네.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뭐 단체 로 갔던 예, 그곳 포토스테판이라는 곳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가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포토스테판이 사진 찍는 데인가요?
1: 예. 사진을 찍겠죠. 근데 포토스테판이 근데 지명이고 네.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포토스테판이 한국 사람들만 말씀 이렇게 하시는 곳 그 지명이고 호주 사람들은 포토스테판이라고 안 한대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이곳은 모든 국룰이에요. 어떤 여행사든
0: 네.
1: 일단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네네. 갑니다. 그 타는 스팟이 정해져 있나 봐요. 다른 여행사도 그렇고. 그곳에 가서 이제
0: 네.
1: 6시 50분까지 예. 네, 하루 종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면 처음에는 휴게소 한번 잠깐 들리고
0: 네.
1: 돌핀 크루즈를 합니다. 그 돌고래를 보는 크루즈를 타고 나가요.
0: 너무 좋겠다.
1: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건데 그 크루즈선이 뭐 그렇게 큰 크루즈는 한 2층 정도, 3층 정도, 근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래서 타고 이제 나갑니다 바다로 천천히 가면서 이제 돌고래를 보는데 저희 갔던 날은 돌고래 한 두 마리 정도 살짝 지느러미만 봤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날과 나쁜 날. 그래서 돌고래를 보게 되고 근데 거기서는 조금 그 느낌을 받았죠. 아 이거 너무 시간 때우는 것 같다. 배가 와 진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서
0: 그렇게,
1: 멀미가
0: 그렇게 큰데요? 3층짜리인데?
1: 아 3층이 그 3층이 아니라 그냥 작은 크루즈선이 3층 이게 막 나눠놓은
0: 네네네.
1: 멀미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웬만한 블로그 찾아보셔도 다 멀미를 했다라는 배가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파도가 막 세지도 않고 잔잔해 네. 보이는데 배가 진짜 막 기울임 정도가 45도 진짜 막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진짜 멀미약 꼭 드시길. 저도 가기 직전에
0: 네.
1: 가기 직전에 전날에 멀미약 하나 사서 했는데 가는 동안 막 잠자고 그래서 다행히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심할 뻔했습니다. 근데 뭐 멀미약이 확실히 잠이 호주가
0: 네.
1: 영양제랑 이런 의약 그러네. 쪽이 조금 좀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영양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가서 멀미약을 먹어서 다행이었지만 일단 돌고래를 투어하고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돌고래 투어하는 그 크루즈선이 돌고래를 좀 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그 하얀 밧줄로 이제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닷을 그렇게 내려줘요.
0: 네.
1: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게 또 포토 스팟이요. 그냥
0: 사진 한번
1: 애초에
0: 찍고.
1: 수영할 분들은 수영복을 챙겨서 오는 거죠.
0: 아 수영도 할 수 있어요?
1: 그거 내려줘가지고. 다만 하루 종일 좀 찝찝하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막 식사를 합니다.
0: 네.
1: 또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게 이게 여기 이제 포토 스테판의 하이라이트인데. 거기 이제 사막으로 갑니다. 샌드보드를 타는 거죠. 근데 진짜 모래 입자가 너무 고운 거 있죠. 와 진짜 모래 입자가 다 양말을 벗으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맨발로 다니는데 막 푹푹 파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부드러운 거죠. 가면은
0: 신기하다.
1: 바퀴가 진짜 사람 한 가슴 높이까지 오는 바퀴 있는 사륜으로 아, 되는 차를 타고 들어가요.
0: 네네.
1: 들어가서 내리면 스팟에 내리면 이제 뭐 잠 간단한 교육 받고 어. 이제 샌드보드 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가 진짜 포토 스팟이다.
0: 사막이 진짜 이뻐요.
1: 사막 이쁘고 어 거기 뭐 다 그거 찍으러 가는 거니까.
0: 어.
1: 뭐 샌드보드 근데 요즘 중국 같은데 SNS 보면은 네. 샌드보드 타면 중국이나 아프리카 쪽이 그게 좀 높고 아, 오래 타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저희 탔더니 밑에서 봤을 때 높았거든요.
0: 네.
1: 막상 내려가니까 5초 안에 끝났나?
0: 어...
1: 다시 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거기서 재밌어요. 그 샌드가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 옆에 오면은 그 되게 신기했던 게 사막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사막인데 막 풀들이 자라나 있는 곳 그리고 건너편 바다.
0: 그러니까 야,
1: 물과
0: 신기하다.
1: 모래와 풀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어... 거기서 뭐 낙타 때도 이게 막
0: 아,
1: 우리가
0: 그래?
1: 어, 그것만 보면 지금 중동이에요 진짜. 무리가
0: 아,
1: 낙타 타고 이렇게 쭉 가시고 그러고 이제 이게 좀 시간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두 가지예요. 와인 어. 공장을 가고 시음회
0: 네네.
1: 하고 거기서 동물원을 네. 또 갑니다. 한
0: 아.
1: 5분 거리에.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동물원을 가겠다면 그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와인 시음하는 곳에 내려서 거기 와인 시음하신 분들 내리면 버스는 동물을 갑니다.
0: 가서.
1: 그리고 여기서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와인 이건 조금 시간 때우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돌면서 조그마한 컵 주고 한 바퀴 매장을 이렇게
0: 아.
1: 쭉쭉 줄줄이 막 돌아요. 한 잔 먹고 돌면서 아. 두 번째 거 먹고 한 세 번 이렇게 시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셔라 하는데 딱히 뭐 살 건 없죠. 그래서 나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 앞에 이제 정원에 그냥 쉬는. 근데 호주는 공중 화장실이 그렇게 뭐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0: 네.
1: 쉬는 곳마다 스팟마다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0: 아.
1: 여기서 화장실 이용하시고 기다리세요. 막 이래가지고 화장실 이용하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시간 되면 저희 버스 와요.
0: 네네.
1: 타고 동물원 갔던 사람들 픽업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하루가 갑니다. 일일 투어거든요.
0: 아.
1: 요게 이제 포토스테판 투어. 반나절 하루 다 썼던 것 같아요. 돌아오니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한 5-6시쯤 돌아왔으니까.
0: 진짜 한 반나절 딱 쓰고 오네요.
1: 예.
0: 야.
1: 이게 원래 말만 들으면 그쵸. 그 크루즈선을 타서 돌고래를 보고 가서 샌드보드 타고 사막 가서 그다음에 와인 시음회 합니다. 요것만 들으면은 뭐 알차다.
0: 네.
1: 막상 경험해 보니 사막 말고는 굳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0: 돌고래를 보면 또 모르는데 그 두 마리밖에.
1: 근데 확실히 근데 저희 가족 모두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어랑은 좀 안 맞다. 근데 다 그러실 거예요. 자유여행하면은 호주는 솔직히 좀 난이도가 낮다고 봐요. 웬만하면 진짜 다들 친절하시니까 되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꾸렸다 보니까 이게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이게 건물 양식들은 너무 예쁜데 유럽 같아요. 근데 사람들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시아계 많고 이제 호주 뭐 호주 사람들 많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식당도 아시아계 식당이 많더라고요.
0: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호주 여행 가고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1: 추천합니다. 좋아요.
0: 너무 좋다고.
1: 자연도 좋고 호주 좋아요 진짜 재밌고.
0: 그러면 그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1: 네.
0: 그 처가 부모님이랑 그러면 액티비티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셨겠네요.
1: 이게 이제 아까, 단순한 액티비티는 그 블루마운틴을 가면
0: 네.
1: 그게 있어요. 그 블루마운틴 산만 보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산을 보고 사진을 찍고
0: 네.
1: 돌면서 거기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거든요.
0: 아.
1: 근데 그 케이블카가 하나를 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타는데 진짜
0: 네.
1: 완전 저는 그 주라기 공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나무들이 키가 막 엄청 높고 위에서 보면은 진짜 웅장하거든요.
0: 네네.
1: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카가 가다가 그게 있어요. 가운데에 그 하얀색으로 이제 가려놨다가 딱 그 중간쯤 가면은 그걸 열어줘요. 그 밑에가 보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높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숲이 진짜 주라기 공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0: 야.
1: 근데 이제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진짜 거의 뭐 90도 한 80도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바퀴 돌고 올라와서 그 가로지르는
0: 네네.
1: 그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굳이 하면 액티비티다. 네, 케이블카. 근데 탈만하고 너무 시원하고 거기에 경치에 너무 다들
0: 야.
1: 감동을 했죠.
0: 그러면 그 저는 원래 바다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바다에서는 액티비티도 많아요? 호주는?
1: 다 이제 뭐 파도 타기를 하시니까. 근데 액티비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런 거 있죠.
0: 스쿠버 다이빙만.
1: 그거는 찾아가면 다 있죠.
0: 아 그래요?
1: 있고 그런 게 없죠. 막 그 보트 뒤에 연결해가지고 막 바나나 보트라고 날아가고.
0: 바지처럼.
1: 아 근데 요거는 찾아보면 금방 있는 게 그 가이드 개인 가이드 분이 말씀해주신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 호주의 비치가 개수로 하면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개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루에 한 비치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네. 모든 비치를 방문하면 이게 몇 달이 걸린다고 했나? 몇 달? 야, 3년인가? 그 정도로 호주에 비치가 너무 많대요. 그 비치 중에 액티비티 하는 곳이 많겠죠. 많겠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그냥 큰 제주도잖아요. 사면이 바다인.
1: 그렇죠.
0: 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아, 그 세 달이 그거였다. 이게 한국 분들이 최근에 네. 버킷리스트 중 그런 게 있대요. 은퇴를 하시고 이 부부분이 오셔가지고
0: 네.
1: 그 차 있죠. 그 캠핑카
0: 네네.
1: 빌려서 일주를 하는 거죠. 그게 한 세 달 걸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 개인 여행이 진짜 재밌을 거. 그게 재밌어요. 개인 여행 이런 거 저런 거 타고. 그리고 거기는 신호가 엄청 짧은 게.
0: 그 교통 신호요?
1: 예. 그 횡단보도가 한 10초 켜지나?
0: 근데 유럽도 그러더라고.
1: 짧던 길던 네. 자동차도 그쵸. 자동차도 제가 세봤는데 15초도 안 가고 네, 바로 진짜, 신호 바뀌고.
0: 네네.
1: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근데 무단횡단 많이 하지 않아요?
1: 아, 많이 하죠.
0: 네. 저 유럽 가서 무단횡단 마스터 돼서 왔거든요.
1: 그 거기는 그 눌러야.
0: 네 맞아요. 아,
1: 되니까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
0: 다들 그냥 건너시더라고요.
1: 그죠? 그냥 건너는 거죠.
0: 네 아무도 안 누르고. 저희만 누르고 그랬거든요.
1: 그 마지막에 그 본다이 비치 간 날은
0: 네.
1: 거기서 렌트를 했어요.
0: 차를요?
1: 예. 이제 뭐 차를 또 비치를 가는 건데 차로 가면 또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동 수단 그 시내버스 타고 가면 너무 불편하고 오래 걸려가지고 렌트를 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저희랑 이제 차선이 반대니까.
0: 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1: 저도 처음 해봤어요.
0: 아 그래요?
1: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1: 저희는 카니발을 빌렸는데.
0: 아 거기도 카니발이 있어요?
1: 거기 최근에 이제 한국 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0: 네.
1: 호주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네. 완전 싸고 밑에 등급의 차. 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한번 거의 일본 차가 많죠.
0: 네네.
1: 일본 미국 차 뭐 이렇게 하는데 호주도 호주 자체 나라의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 차가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 번은 우박이 진짜 엄청나게 내린 날이 있었대요.
0: 네네.
1: 근데 우박이 진짜 우리나라 우박하고는 다른 게 막 집을 박살내고 그래서 호주에 진짜 웬만한 차들이 다 일본 차 전멸은 아닌데 많이 부서졌대요.
0: 네네.
1: 근데 현대기아 차가 멀쩡한 거죠. 그때 호주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저 간단한 정비만 해도 한 10년은 타는 차. 한국 자동차 그러면서 위상이 그때부터 좀 반등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뭐 한 1, 2위 다투는
0: 진짜요?
1: 위상이 많이 올라갔대요. 현대기아 차가.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하면서 그 단체 관광객 가이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최근에 카니발 계약해서 한 8개월 기다리고 있다. 뭐야 어쩌라는 거야.
0: 아, 그 얘기 하려고 밑밥 많이 깔았네요 그분.
1: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얘기 들었죠. 한국 차가 많이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네. 저희 렌트할 때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편한 차를 알아본 것도 네네. 있지만 한 9인승 이상 찾아보니까 스타리아나 최근에 이제 스타리아나 뭐 카니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카니발로 근데 되게 재밌어요. 금방 익숙해지고 또 호주 네. 사람들의 특유의 그 여유가
0: 그것도 좀 여유로워요 나라가.
1: 놀랐던 게 시내에서 거기도 이제 불법 주차. 거기 시내는 거기는 엄격해서
0: 네.
1: 빨리 빼자는 뭐 벌금이 엄청나대.
0: 네,
1: 불법 주차인데 주차를 해두시고 그 건물에 무슨 볼일 미팅을 보시나 봐요. 근데 뭐 뒷문을 열고 꺼내는 거 보니까 양복 정장 상의
0: 네.
1: 재킷을 입으시고 이제 짐을 꺼내는데 뒤에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왕복 2차선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 갓길에 대우니까 뒷문을 열니까 차가 못 가죠.
0: 그죠.
1: 줄줄이 쫙 신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줄줄이 서 있는데. 아랑곳하죠. 보지도 않고 자기 주섬주섬 옷 입고 짐 꺼내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 버스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네. 보고 있는 시간만 진짜 한 20초가 넘었어요.
0: 근데 아무도 안 울려요?
1: 경적도 안 울려.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가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손짓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진짜 여유가 장난 열매. 아니다. 그래서 운전도 한 60이면은 고속도로도 한 100인가 정도밖에 안 달렸던 그래요? 것 같은데 시내에서는 60이면 빠른 거예요. 50 정도. 그리고 호주에서 그 차 내에서 호주는 네. 법적으로 썬팅이죠. 그 네네네. 창문을 가려주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갖고 차들이 거의 썬팅이 없다시피 하는데 엄청 얕아요.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차 안에서 절대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걸리니까.
1: 신호를 대기할 때 뭐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핸드폰을 네. 대거나 뭐 내비 조작을 하거나 안 된대요. 밖에서 진짜 파파라치도 있대요. 그걸 다 찍고
0: 신고하고
1: 벌금 세니까. 야.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0: 참 나라마다 참 달라요.
1: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근데 한번 가서 운전 해봄직하다.
0: 아, 그래요?
1: 그 국제 면허증도 네. 그 경찰서로 찾아가시면 뭐 5분 금방
0: 맞아요.
1: 내주셔요.
0: 금방 해주죠.
1: 네, 그거 받아가서 그거랑 한국 면허증하고 그다음 여권. 근데 여권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대로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여권은 안 받으시고 그 두 개 한국 면허증 그리고 다음에 국제 면허증 그리고 그 렌트를 하시는 예약자 성함으로 네. 된 신용카드를 들고 가셔라.
0: 맞아요. 그거 필요하더라고요.
1: 저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거기 페이가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네. 하는 페이도 되고 그 카드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실물 카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네네. 동서가 그 첫째 처형의 첫째 사위가 같이 간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쭉 해오셔가지고 거의 뭐 토박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그러면 자기가 추가 금을 내고 두 번째 운전자로 등록을 현장에서 하고 그분 걸로
0: 야.
1: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 저 혼자 간다면
0: 준비를 잘 해가야 된다.
1: 본인 신용카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0: 아, 그러면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겠네요. 그분이 영어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분이 있으셔서 잘하는데,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인 소통이면 충분히 다. 아, 예, 다 됩니다.
0: 그러면 혹시 아직 여유가 좀 있나요?
1: 네네, 뭐 뭐 마지막 주제가 네,
0: 마지막
1: 될
0: 주제가
1: 될 것
0: 같은데 호주. 네.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뭡니까? 저는 또 음식을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가지고
1: 아 딤섬입니다.
0: 호주까지 가서 딤섬을요?
1: 아 호주 중국 분들은 세세요. 가서 영어 영어
0: 안 해요?
1: 해놔줘. 아 유명한 딤섬. 시내에 그 유명한 딤섬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데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인 편이고.
0: 네네.
1: 딤섬 진짜 장난 아니더라.
0: 오케이, 가서 딤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영어 안 쓰시는 중국 분들이 하신 대로 가야 된다니까. 영어 쓰면 안 돼.
0: 그럼 주문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1: 그거는 가짜야.
0: 그 주문을 어떻게 해요, 영어를 안 쓰면?
1: 그냥 딤섬님 뭐 가리켜야지 뭐. 그러면서도 설명과 이거요? 다 중국어로 하십니다. 난 몰라요.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0: 아, 역시.
1: 아, 이제 뭐 영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서빙 하시는 분들이 그 연륜이 느껴지시는 그 우리 여사님들이시고 카트를 수시로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거야 먹을래? 이런 거 그럼 이거 주세요 하면서 내려주면 현장에서 본인이 이게 다 체크하시고 가시고 그런 시스템인데 딤섬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네. 그 태국 음식이 미쳤다.
0: 태국
1: 아 그리고 좀 네네. 찝찝하시다고 하시면 네. 그 어느 식당에서나 그 주는 물 있잖아요. 네. 물은 드시지 마셔라. 그냥 호주는 수돗물을 드셔가지고 일반 저는 먹긴 먹었는데 정 목마르니까 여행자는 하루 종일 또 다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찝찝하면 드시지 마셔라. 근데 딱히 문제는 없었다.
0: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물 시키면 돈 들고 생수 시키면
1: 그쵸.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코크나 네. 뭐 이렇게 시키는 거 음료를 시키니까
0: 맞아요.
1: 그래도 그 커피도 이제 거기 물론 모든 유럽이 그렇듯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말고 그냥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롱블랙이라는 커피를 네네. 줍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진하다 하시면은 미리 말씀을 좀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엑스트라 사이즈 플리즈.
1: 예예예. 예.
0: 아이스 엑스트라 플리즈.
1: 그냥 아이스 커피 주세요.
0: 아 이게 참 근데 호주는 진짜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다 섞여가지고.
1: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근데 이제 호주 그래서 좀 자유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호주가 대단한 나라인 게 최근에 이제 뭐 중국과의 문제가 좀 더불어서 있었다고. 네. 그때 코로나 한창 때. 네, 철광석에 전 세계 철광석의 80%는 호주에서 나가니까.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적으로 호주 거 호주산이 또 제일
0: 좋대요.
1: 질이 좋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는 그때 당시에 총리가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어떠한 변상이라 좀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좀 얘기했더니 중국 사람들 발끈해서 그 실제 그 외교부장이 네. 에, 우리 다시는 호주에 뭐 이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웬일로 호주 사람들도 놀랐대요. 웬일로 배짱을 부리나? 처음에 한두 달, 몇 달 정도는 아예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네네. 걱정을 했지만 그런데도 정부가 좀 세게 나가길래 왜 그랬더니 중국이 조심스레 대내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다시 재개를 했다. 뭐 그런 뭐 썰도 있고 아 그리고 호주에 그 중동에 버금가는 지금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걸 찾았대 호주에서.
0: 아 그래요? 자.
1: 근데 그거를 안 기술이 깨고 없어? 있고 네. 아니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석유가 고갈랐을 때에 대체 우리밖에 없다 이걸 위해서 남겨두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0: 굳이?
1: 아, 라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도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되게
0: 한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1: 예, 또 많은 얘기가 또 이렇게 오갔지만 또 여행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다양한 추억들 또 가져오고 또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언제든 여행은 우리의 좀 그쵸.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다음에도 저도 또 호주 한번 다녀와서 네, 저도 한번 인터뷰 당해보겠습니다.
1: 서로 다른 또 시간이 있는

0: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1: 5월 29일 30일 이틀.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0: 본투표는 언제?
1: 6월 3일.
0: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0: 총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의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 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의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첫 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0: 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 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팩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애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오기 마련이죠.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도 않고 잠도 더 많아지고요. 어딘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묘해지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뭘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령견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수의사 선생님이시죠?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그 계절별로 예를 들면 사람은 환절기에 뭐 감기 환자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겨울에는 또 뭐 뭔가 또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들도 그런 계절별로 많아지는 어떤 이게 있을까요? 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든지.
1: 봄철에는 아무래도 알러지 환자들이 네. 좀 많이 있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병이나 핏병 좀 많이 있고요. 가을에는 뭐 진드기 환자들 좀
0: 네.
1: 있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계절을 조금씩 타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저는 되게 뭐랄까요? 이게 하다가 마음이 좀
1: 주제가
0: 네. 울컥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조금 무겁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노령견 돌봄 문제라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 우리 강아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가 들었나?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잖아요. 가족끼리도 누군가는 괜찮다 그러고 누군가는 아니야. 얘 이미 나이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긴 있겠죠? 노령견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1: 사실은 노령견이 몇 살부터 노령견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요즘에는 점점 나이가 수명도 좀 길어지고
0: 관리가
1: 하다 보니까,
0: 워낙 잘 되니까요.
1: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뭐 환갑만 지나도
0: 맞아요. 사람도 그랬죠.
1: 뭐 맞습니다. 요즘 네. 100세 시대라고 하듯이 네네. 강아지들도 예전에는 뭐 10살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노령이다라고

0: 있는데 요즘에는 뭐 20살까지 사는 아이들도
1: 그러니까요.
0: 많이 있어서.
1: 저 얼마 전에 강아지가 워낙 건강해 보여서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15살이라는 거예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깜짝 놀랐는데 정말 걷는 거 뭐 이런 게 너무 멀쩡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0: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형견은 소형견들보다 조금 노화가 좀 이르게 오고 네. 소형견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8살 이상이면 좀 노령견에 속한다라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런 기준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사실은 이제 아이가 그 전과 좀 다른 변화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좀 노령견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관리를 네. 시작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1: 아이가 보이는 신호에 따라서 그걸 좀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0: 아 그렇죠. 예,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았는데 전혀 그런 노령견의 네. 그런 신호 없이 너무 잘 지낸다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우리 아이가 노령견이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과잉보호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1: 그러면 어떤 변화를 눈여겨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0: 사실은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이제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계단 앞에서 멈추거나 네. 점프를 평상시에 잘 올라가던 네. 점프하는 것을 좀 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는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1: 네네.
0: 일단은 평상시 잘 먹던 것들도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예전에는 잘 먹었던 것들이 입맛이 변해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면의 양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좀 처음 노령에서는 좀 아이가 평상시보다 좀 많이 자요라고 하다가
1: 네.
0: 나중에 이제 뭐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되면 네. 나중에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요로 또 오히려 변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수면 패턴이 변화가 되는 것도 일단 아이가 좀 늙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러면 우리도 나이 들면 뭐 그 새벽잠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오히려 낮에는 많이 자고 밤이나 새벽에는 잘 안 자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0: 그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통상시 저희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도 갓난아이였을 때는 밤낮 없이 잠을 굉장히
1: 그렇죠.
0: 많이 잤잖아요.
1: 먹고 자고만 하죠.
0: 맞습니다. 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해서 밤낮 없이 자다가 나중에 이제 평상시 일상화가 되다 보면 낮에는 활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낮잠을 좀 잘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밤에 자고 이런 패턴으로 좀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치매 시기가 오게 되면 밤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0: 네,
1: 흘러가네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가 요즘 좀 덜 움직이네 이 정도로 넘기기 쉬운데 이게 노화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인지 왜냐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곤란해지니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드리면 아이가 갑자기 산책을 나가기가 싫어한다라고 네. 하면 정말 노화일 수도 있고 이제 아플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져 있거나 하면
1: 네네.
0: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아파서 안 나는 가는 거겠지만 정말 나이가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산책을 나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 일단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있는지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아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병원에서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라고
1: 네.
0: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게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산책 여부예요.
1: 네.
0: 산책을 갑자기 나가기 싫어한다. 이고 두 번째는 밤에 너무 많이 깨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노령적이 아까 제가 치매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요. 밤에 너무 자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치매인 경우에도 밤에 좀 자주 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기 위해서 뭐 자주 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뇨에 와서 물을 많이 먹게 되거나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서 오줌을
1: 그렇겠죠.
0: 자주 쌀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시고요. 예를 들면 밥을 덜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밥을 덜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노령이어서 밥을 덜 먹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폐색이 있다거나 췌장염이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밥 양이 줄어들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네.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신거나 아니면 소변량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반대로 줄어든다거나 하면 이게 노령 때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질환이나 당뇨 때문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서 네. 그런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네. 한번 해보시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이게 노령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일단 아파서 그런 건데 우리 아이가 늙어서 노령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질환이 점점 심화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구별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1: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령견이 되면 자연히 이제 소화력 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료를 바꿔주거나 간식을 바꿔주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0: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먹는 사료의 기준하고 노령이 됐을 때 사료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1: 네.
0: 노령이 됐을 때는 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또 콩팥에 좀 무리를 줄 수도 있는데 예, 예.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단백질량을 너무 줄이게 되면 또 근육에
1: 그렇겠죠?
0: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이라고 해서 어떠한 영양소를 빼고 어떠한 영양소를 더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콩팥은 너무 좋은데 다리가 약해요. 그러면 오히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1: 네네네.
0: 반대로 우리 아이는 슬개골이나 근육량은 너무 좋은데 콩팥이 안 좋아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사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료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아이한테 더 맞는 적합한 사료를 찾아서 그 사료를 먹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1: 네네.
0: 많이 있어요. 원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1: 선천적으로 좀 그렇다고
0: 맞습니다.
1: 하셨잖아요.
0: 선천적으로 슬개골 네. 탈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오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산책 빈도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운동성도 떨어질 수 있는
1: 네.
0: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인 찾고 체중 조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염이 심해지지 않게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치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치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주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노령견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보호자들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힘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보통 이상 행동으로 치매가 시작이 될까요?
0: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1: 네.
0: 치매다 아니다를 강아지에서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람에서도 이제 치매를 진단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이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 네.
0: 체크하고 문답을 하고 아니면 주위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도
1: 맞아요.
0: 같이 검사를 하는
1: 있죠?
0: 방법으로
1: 예.
0: 인해서 뭐 일단 일정한 스코어 이상이 되면 이제 치매 전 단계, 치매 단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아지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1: 그렇죠.
0: 물어보기가 현실적으로
1: 네.
0: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치매다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 아이가 치매다 아니다를 선정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약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없거든요.
1: 사람도 마찬가지라면서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은 좀 치매를 늦춰주는 약인데
1: 네, 네.
0: 그렇겠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일단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가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가 초기 치매 증상이 좀 있나라고 네. 생각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네. 사실 잠을 안 자는 것만 가지고 치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잠을 안 자는데 예를 들면 한 자리를 계속 뺑글뺑글뺑글 돈다든지 아니면 한 곳을 보고 계속 짖는다든지 네네. 밤에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치매라고 하면 사람이 치매인 경우에 사실 동거 가족이 굉장히 힘든데 네네. 사실 강아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야 될 밤 시간에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거나
1: 그러니까요.
0: 아니면 계속 짖는다거나 하면 보호자분들의 삶에 퀄리티도 상당히 좀 떨어질 네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매약을 좀 처방을 좀 해드려요. 사실은 강아지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보호자분과 원활한 반려생활을 네. 위해서도 저희가 좀 치매약을 같이 처방을 좀 해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치매를 완전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 치매를 좀 늦춰주는 약 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좀 그런 약을 먹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잠을 편안하게 자게 유도를 하는 거죠.
1: 네네네.
0: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강아지 입장에서도 밤에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밤에 네. 같이 좀 충분하게 그렇겠네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약을 좀 처방하고 있습니다.
1: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이렇게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까?
0: 사실은 치매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가 있는 아이들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눈도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시력, 후각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처럼 우리 아이가 치매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평상시와 같은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아지들이 좀 치매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환경을 굳이 바꾸지 않고 있었던 자리, 네. 화장실이나 사료 놓는 위치 아니면 잠자는 위치 이런 것들을 네. 굳이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환경 변화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배변 시술을 자꾸 해요? 그래도 이건 훈육할 일은 아니잖아요.
0: 사실은 훈육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1: 절대 아니니까요.
0: 사람도 마찬가지라 네, 네. 사실은 치매 단계에서 좀 배변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훈육보다는 그냥 기저귀를 채워서 뭐 더 욕창이나 이런 네. 2차 감염을 예방해주는 쪽으로 네. 좀 초점을 맞춰야지 훈육한 단계로는 네, 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팻케어 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규만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노령견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먹는 거, 산책 이런 거거든요. 뭐 양을 줄여야 되는지 활동량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줄이자니 너무 처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0: 결국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령견 경우에는 이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아이한테 맞는 사료를 정확하게 네. 좀 측정을 하는 게 좀 선정을 하는 게
1: 이거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0: 그렇기는 한데 우리 네. 아이가 크게 어디가 아프지 않다.
1: 네, 네.
0: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노령견일수록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게 네, 유지를 네. 하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퇴행성 관절염 등 때문에 체중이 너무 오버되지 않게 네. 과체중 좀
1: 체중 조절
0: 해주셔야 네. 되시고 소화력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되는 위주의 네. 좀 사료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사람 먹는 거 자꾸 주시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아유. 노령견인 경우에 사람 먹는 거 먹다 보면 나트륨 함량 늘어나서 혈압 높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당뇨 생기고 막 이런 네. 그런 성인병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호르몬적 네.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 음식 주지 마시고 간식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간식을 주신 만큼 사료량을 좀 줄이고, 줄여주시고 요것만 네. 좀 신경 써주시고 규칙적으로 좀 산책 많이 나가주신다라고 하면 네. 과체중도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육량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면 산책은 네. 짧고 자주가 정답입니까?
0: 짧고 자주가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1: 짧다는
0: 들수록.
1: 건 30분 이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 30분 이내죠. 왜 그러냐면 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심폐 능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관절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할 때 예전 어렸을 때 막 2시간씩 산책을 예. 했다고 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2시간씩 하게 예. 되면 관절에도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자꾸 걷지 않으려고 하고 보호자분들을 쳐다본다. 안아달라고 쳐다본다라고 예. 하는데 아이가 나가서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운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고 산책을 해주셔도 되시고 요즘에는 그 유모차 강아지도
1: 네,
0: 유모차
1: 많아요.
0: 많으니까 유모차에 싣고 예를 들면 10분, 15분 정도는 아이가 걷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때 유모차 채워주시다가 다시 걷고 싶어하면 다시 걷고 이렇게 아이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물이랑 간식 같은 거 챙겨서 그렇게 산책해 주시는 네. 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노령견들이 밖에 나가서 비록 정말 뭐 5분밖에 안 걸었다 하더라도 그 유모차를 타고 도는 순간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건가 봐요.
0: 그럼요. 그렇게 예.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루틴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아지들도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정신건강상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걷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책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안고 하시든지 아니면 유모차 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요즘 그렇게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그렇게 산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꿔주면서 충분히 아이가 또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1: 집안 환경, 제일 이제 생각났던 게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거.
0: 맞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늘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퇴행성 관절염, 네네. 관절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슬개골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고 재활을 통해서 근육량을 다시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원활하게 네. 걷고 이게 잘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근육량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관절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 수술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해주시고 점프하지 못하게 계단 같은 거 좀 네. 많이 설치해주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온도나 습도 조절 같은 것도 훨씬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네. 되시고
1: 온도 습도는 그냥 우리 사람이 느끼는 쾌적한 거 있잖아요. 20도에서 23도, 50, 60% 습도 이 정도가 마찬가지인가요?
0: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이제 다만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철에 에어컨 켰을 때 네. 차가운 바람이 아래쪽으로 깔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아지들이 조금 더 추위를 많이 느낄 수가
1: 그렇겠네요.
0: 있거든요.
1: 우리는 이제 키가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춥다라고 하면 강아지들은 정말 많이 추울 수 있다라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마지막까지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이 무겁지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원장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경험 많으시죠?
0: 네. 저도 이제 안락사 네. 부분인데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보호자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100%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항상 이렇게 와닿기는 하는데요. 일단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치료를 하다가 수의사가 아, 이 정도에서는 치료가 크게 의미가 없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가 얻는 것보다는 고통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먼저 말씀을 어렵지만 먼저 꺼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1: 고통이 너무 심하니. 네.
0: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든 시점이 되면 미리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가 어렵다라는 걸 보호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부담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런 안락사 기준이 좀 그렇게 까다롭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심장약을 먹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 약 먹은 거 너무 싫어해요. 약 먹어서 걸 너무 죽도록 싫어하니까 우리 아이 심장약 안 먹고 안락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1: 네.
0: 안락사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단계에서는
1: 네, 네.
0: 치료가 맞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말 호흡을 제대로 쉴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극도의 통증이 있다든지 경련이 멎이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안락사를 선택을
1: 네네.
0: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우리 아이가 약 먹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평생 약 먹으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락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안락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특히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를 돌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저희도 이제 치료가 되는 질환이 있고 안 되는 질환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치료를 하다가 우리 아이는 치료하는 단계의 아이가 아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완치가 어렵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단체가 되지 않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갈수록 아이가 힘들어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단계나 4단계쯤이 왔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언제든지 좀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보호자분께서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1: 그렇죠.
0: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정말 좀 마음에 남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종양이 너무 심했어요. 구강종양이 너무 심했는데 사실은 수술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미가 없었는데 안락사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의미가 없고 그런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소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종양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한 3년 이상 하던 친구였는데
1: 네네.
0: 종양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서 정말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수술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랑 같이 놀러 가서 항상 좋아하던 바닷가에 가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던 소고기를 한번 먹이고 싶은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1: 네.
0: 선생님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의료진 많은 상의 끝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술이지만 보호자분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수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술을 했던 게 좀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1: 그러시겠네요.
0: 네.
1: 의료진들도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아마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 생명에 대해서
1: 네.
0: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 하에
1: 네.
0: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까 응급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한번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응급 상황인 것 같은데 노령견이든 뭐든지 간에
0: 네네.
1: 응급 상황이 왔는데 주위에 24시간 문 연 동물병원이 없어요.
0: 네네.
1: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보통은 꼭 내원을 하는 게 맞지만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단은 코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24시간 동물병원에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전화를 받으시니까 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먹는 약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대부분 동물병원 간호사 선생님이나 수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으실 테니까 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는 전화상으로라도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연락처 하나 정도는 저장을 딱 해놓고 네.
0: 네네, 좋습니다.
1: 필요할 때는 딱 쓸 수 있게.
0: 보통 그렇게 예. 좀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응급 상황에 가야 될 병원을 보통은 한두 군데 정도는 네. 알아두시는 거 있더라고요.
1: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언제나 좀 중심을 잘 잡고요. 그렇죠?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그리고 병원 가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는 이런 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고
0: 맞습니다.
1: 자신이 없을 때는 전문가한테 빨리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이보다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펫케어 라이프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도시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집과 상점, 도로 같은 공간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도시는 곧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전주라는 배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온 선거 방송은 어땠나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공방이나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공약 나열에 그치곤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가려지기 일쑤였죠. 오늘 도시 이야기는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보려 합니다.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이들이 과연 어떤 도시 철학을 품고 있는지 담백하게 그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전쟁일 필요도 겹겹의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의 4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그 본질에만 집중하는 무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특집 시장 후보가 생각하는 전주를 안주삼아 오키포차 지금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참 많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후보 강성희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화려한 양력 소개는 생략할게요. 대신 본인께서 직접 전주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간 강성희는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거리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젊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72년생이고 쥐띠입니다. 20살 되던 91년도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12년 동안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이곳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와서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면 노동운동을 주름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대자동차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 못 들어가고 하청업체에 들어갔습니다. 하청업체에 들어갔는데 일하다 다치면 다음날 잘려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다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산재처리 해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3년 8개월 동안 해고 생활했고 그리고 손배 가압류도 30억 맞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싸워서 정규직이 됐고 정규직 생활 몇 년 하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거 보면서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때려쳤죠. 그리고 나서 급작

0: 갑작스럽게 23년도에 전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생활을 1년 했고 윤석열에게 입틀막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주시장 후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네, 그 후보님이 현대자동차를 꿈꿀 때는 이미 그 시기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0: 네, 그랬죠.
1: 예, 그래도 참 훌륭하신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시민분들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일단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정말 인물은 강성이야. 역시 강성이가 제일 나사. 그런데 당이 그래서, 아, 색깔만 바꾸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이번에 민주당 안 찍어.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사실 되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 선거에서의 어떤 이런 파행?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했는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이 뭘까? 대단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지사 그 김관영 도지사가 하루아침에 제명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시민들 얼굴을 보기가 전 되게 두려웠어요. 아,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될까?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전라북도 최고의 권력자를 제명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민심에 얼마나 더잘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그래요. 그 지금 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주시장에 도전하신 강성희 후보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전주의 정체성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전통문화, 예술, 맛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높고 빠른 도시 대신 낮고 여유 있는 도시를 전주의 강점으로 꼽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를 답답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전주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강점이든 단점이든 후보님이 바라는 전주의 진짜 얼굴이, 바라보는 진짜 얼굴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0: 질문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많이
1: 그렇죠.
0: 했는데, 전주는 저는 전라도라고 생각하고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가 전주죠. 그런데, 전북과 전주는 일제 시기에는 쌀을 바쳤고,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는 사람을 노동력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전북의 아들, 딸들이 수도권으로 영남으로 일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민주화 시기에는 가장 먼저 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통령 선거 등의 주요 선거에서는 민주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 전주 시민들입니다. 민주정부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기에서도 전주는 소외됐고 빼앗겼습니다. 코카콜라와 전매청, LH와 KCC 농구단도 우리는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마저 뺏으려고 합니다. 전라도를 호령했던 6대 도시 전주, 이제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주는 이제 떠나가는 도시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한 달이면 1,00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전주와 전라북도에도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산업 시기, 3차 산업 시기까지는 전주가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뭐, 우리는 생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 시기에는 전기가 생명입니다. 반도체와 AI는 전기가 있으면 흥하고 전기가 없으면 망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전북에는 재생에너지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말씀 좀 그 정리해보자면 일제로부터 뭐 여러 가지 좀 힘겹고 고난을 거쳐왔는데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민주정부의 어떤 주한 정치적 기반이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뚜렷한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활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전기라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에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은 뜻이신가요?
0: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이 전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새만금의 반도체 팹을 유치할 수 있냐 없냐 대통령도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지금 발표된 것이 송전탑 세우는 것을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표도 뭐 나왔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냐. 그냥 그 기회가 그냥 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한참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 저는 용인 반도체를 새만금으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도 표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 전북에서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들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 지금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 정치인들이 많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전주를 키우고 전라도를 호령하는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올해 전주시가 예산 많이 따왔다고 또 막 자랑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예산 많이 따왔다고 예산 폭탄 갖고 왔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 예산은 8%가 늘었습니다. 이웃 광주는 16%가 늘었는데 전주는 6%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폭탄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 이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전주는 장관을 2명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2명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결위원장 네.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죠. 전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호남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표도 제일 가난한 도시. 그러면 예산 갖고 와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는데 왜 안 갖고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주는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디로 쓸까요? 여기에 안 쓰는 예산을. 전 대구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아직 안 잡은 물고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주에도 예산도 오고 일도 하게 될 겁니다.
2: 정치적인 그 뭐 지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돌아오는 것들이 좀 적은 부분을 그 예산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전기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도시와 관련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그 대립적 구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한 측면에서는 도시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은 다 서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도시만의 어떤 고유한 개성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두어서 이제 예를 들면 작고도 강한 도시 이런 것들을 그 모델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후보님께서 이제 이 얘기들 바탕으로 따로 뭐 전주와 가장 어울리고 또는 모델로 삼을 만한 도시가 있는지 뭐 거론할 수 있다면 또는 그걸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0: 아, 저는 뭐 다른 도시를 설명할 네. 정도의 식견은 없고요.
2: 네.
0: 다만 김승수 시장 8년 동안의 개발이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범기 시장으로 표출됐다고 네. 보는 거죠.
2: 네.
0: 그래서 우범기 시장이 막 이것저것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발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개발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거나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 네.
0: 예를 들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하겠다고 온갖 특혜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더 해줄 수 없을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는데 지금 삽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에 뭘 하고 있냐면 버스 중앙차로제 BRT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앙선에 있는 가로수들을 다 뽑아내고 있고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BRT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이미 했던 한물간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버스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4분 빨라진다는 겁니다. 4분 빨라지기 위해서 400억을 투입한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주는 버스가 운송 수송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의 90%는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10%를 4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들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 교통의 흐름을 더 방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네.
0: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2: 네.
0: 선전용으로 내가 개발자고 내가 했어라는 것을
2: 네. 네,
0: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네, 그동안에 우리 길벗 PD님께서 주구장창 외쳐댔던 답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속으로 좀 후련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 아니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시의 비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아우 저도 그러니까 그 시장 후보님들이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
0: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중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1: 그렇죠.
0: 쉽지 않거든요.
2: 네.
0: 근데 이 예산이 지금 한 44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고 국비가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20억 정도를 시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주시의회가 지금 준비하고 승인한 예산은 59억밖에 안 돼요.
2: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0: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본 예산으로 59억밖에 못했는데 추경으로 그러면 160억을 더 한단 말입니까?
2: 네.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들도 이걸 하면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가? 아 이게 우리 전주시 시의원들의 어떤 현 모습인가? 만약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아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주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한 측면으로 보면 시민들은 뭔가 땅을 파헤치고 뭔가 그 중장비가 들어오고 또 도시 도로를 그 뭐지 이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 뭔가 우리 도시에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가 있을 수 있죠.
2: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그 지금 뒷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서
1: 그래요.
2: 하는데 이제
1: 네.
2: 요를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런 것들이 네, 있지만 네. 그게 어떤 형태의 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제시된다는
1: 그래서 그 연동돼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전주의 문제와 진단 그 문제와 진단에는 리더십, 거버넌스가 포함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큰 틀에서 후보님께서 그러시는 전주의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후보님이 인식하시는 전주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지방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주가 당장 직면한 과제와 이를 돌파할 후보님만의 해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0: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고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치한다고 여기 전주에 나와서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려 특히 전주는 할 게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영업으로 몰리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주의 제일 아픈 곳, 전주는 종합병원에 들어갈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정치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해결하기가 어렵죠. 제가 또 공약으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년에 600억에서 650억의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회사들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고 새로운 버스를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1년에 650억씩 주는 돈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자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반창고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전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결단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 전주가 소멸이냐 아니면 부흥이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월 달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정부에서는 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곧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주시는 그리고 전북도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뭘 준비할 건지가 필요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여기에 오려면 정주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과 합리적인 주택이 있어야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죠. 혁신도시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전북 정치권이 무슨 내란이냐 아니냐 무슨 밥값을 대납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민생 문제와 전주의 살 길을 찾아내는 것에는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전주시장 선거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도시학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온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 금융도시 얘기를 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정해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도시가 기반을 갖추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결국 그 얘기들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정치의 몫이다. 근데 그 정치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독점적 구조에서 그 권력의 향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현상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좀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아까 이제 BRT 문제나 그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전에 그 전 시장 김승수 시장의 어떤 거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 우범기 시장의 개발 논리가 좀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시장의 어떤 벌목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데 시장의 그 어떤 방향과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 어떻게 밸런스를 갖춰가야 하는가 이게 좀 드러난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이 후보님께서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그거를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갈지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권한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거냐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협의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뭔가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 아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결정한 바를 그래서 시장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인데 우범기 시정 4년 동안에는 이런 협의체 자체도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고 설령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 또는 주요한 공무원들의 결정을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거버넌스를 보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전주를 누구나 다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버스 얘기도 했지만요. 은행 얘기를 하면 전주시 1년 예산 2조 6천억을 다 어디에 맡기냐면 전북은행에 맡깁니다. 시금고가 전북은행이죠. 전북은행이 전주시 시금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0년 하고 있습니다.
2: 한 번도 안 바뀌었나요?
0: 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북은행이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주 시민들이 어려울 때 내가 좀 싼 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이러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예대 금리차로 이자 장사하고 있는 데가 전북은행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제일 좋은 조건으로 돈 빌려주고 우리 전주시가 맡기는 2조 6천억 이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은행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년 동안 전북은행과 그동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 자, 이거 바꿉시다라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력한 저항에 아마 부딪힐 겁니다. 근데 그때 시장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토론했더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단다. 그러니 시장이 이걸 받아야 하지 않냐.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걸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민들의 힘을 시장에게 몰아주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제가 전주시장이 되면 전주시는 진보당 전주시장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이 정말 많잖아요. 뭐 환경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건설도 있을 것이고 보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책상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를 운영해 왔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주시를 바꿔나가자. 그래서 전주시를 바꿔나가는 사람은 강성이가 아니고 우리 전주시민이 바꿔나가는 거고 전주시민의 그 힘을 토대로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시민들의 힘을 시장에게 몰아주는 뭐 후보는 진보당에서 배출이 됐겠지만 당선이 되면 전주 시민의 시장이지 진보당의 시장이 아닌 건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길버 PD님이 짚어주신 내용도 우리 도시 이야기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실상은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로 장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의지가 이 구도를 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 강성희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적절한 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가 전문가나 행정은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돕고 시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도 차기 시장에게 전하고픈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길버 PD님이 정리해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 저희가 사전에 이런 그 시장 후보자들과의 대담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고 싶은 의견이나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구글 통해서였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좀 후보자님에게도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뭐 다 여기에서 소개할 수는 없을 거고 그중에 예를 들면 전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4년 후에 바라는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분씩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네. 질문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2: 네.
0: 글쎄요. 근데 아무튼 전주 시민들의 요구는 변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 하나하나의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왜 안 변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시장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자기 영역에서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시장을 했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동안에.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 아니었어도 기득권에 순응하고 물젖어 갔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는 정말 이 특별한 도시예요. 제가 어떤 시민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진보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참 힘든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주는 나는 진보당 강성희를 지지하는데 이 내가 강성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 왔던 관계 속에서 넌 진보당 지지해? 라고 하면 뭔가 이단아 취급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함께 민주당 당원 가입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전주는 아주 지금 전주시 60만 중에 민주당 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9만 이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일당이 독점하고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 이것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보당이 나와서 시장을 해보겠다고? 이건 참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아, 때가 온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가 온 건가? 이제 전주도 한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온 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 저희들의 그 취합했던 질문들을 총 그 포괄적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좀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준비를 해보겠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주관식 그 질문이었고, 이번엔 객관식으로 전주시는 어떤 것들을 우선에 두고 가야 할까라고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차기 시장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것이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과 그 후보님께서 그 구상하는 것과 뭐 차이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 말씀 한번 좀 여쭤볼게요.
0: 그 거기서 보니까 네. 전주시가 꼭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무슨 막 뭐 경제를 막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화두는 공정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다녀왔거든요. 거기 상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도로 엄청 넓은 도로가 있는데 다 선이 다 지워진 지 오래됐고 도로가 다 파헤쳐져서 다 포트홀 투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늘도 무슨 사고가 나서 크게 사람이 다쳤고 큰 사고가 계속 난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이 도로를 좀 정비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속으로 전주에 돈이 없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도로 정비하는데 얼마나 든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분이 정확한 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1억 2천 정도 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억 2천이요? 엄청 싸네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도의원이 이끼 액자 하나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14개인가를 한 개 업체에 몰아줘가지고 6억인가를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쓰였다는 TV 보도가 있던데 절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1억 2천인데 한 도의원, 글쎄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수의 계약의 의혹 으로 막 보도가 되는 것만 해도 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주가 돈이 없나? 아니면 예산이 줄줄 새나? 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어떤 수의 계약의 문제점,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는 문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그 균등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 지어진 도시에는 엄청나게 계속 발전이 이제 더 가중되고 있고 낙후되고 그 예전 도시들을 뭐라 그러죠?
2: 뭐 구도심.
1: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계속 쇠퇴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실 분이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실 뭐 예비 후보자님들 우리 좀그 우리 강성희 후보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2: 똑같은 자원이라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큰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무슨 민원은 잘 챙겨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방치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공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네,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제 4년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가올 4년에 집중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년 동안 뭘 하고 무언가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도 부리지만 시장 임기 4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이걸 했네라고 여겨지는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히 성공하고 의미 있는 시장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성희 후보님이 4년이 되면 어떤 걸 이루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뭐 균등한 발전, 지역 발전 뭐 이런 것도 좋고 해서 4년에 계획과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글쎄요. 아무튼 지금 아직 후보기 때문에 뭐 4년 동안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김승수 시장 4년 동안 무엇을 뭘로 기억될까? 사람들에게. 글쎄 저는 잘 그냥 도서관?
1: 도서관.
0: 뭐 이런 게 언뜻 이제 생각이 나고 우범기 시장의 4년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1: 벌목.
0: 버드나무? 뭐 이렇게 이제 기억된단 말이죠. 강성희가 만약 시장이 돼서 4년이 지나면 무엇으로 기억될까? 무엇으로 기억되게 할까? 근데 다른 어떤 것을 나는 할수 있어요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이것만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타운홀 미팅하고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뭔가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일을 저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정은 깜깜이 시정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범기 시장 시절에 왜 BRT가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왜 건지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지 물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하시는 시민들은 도대체 그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가 전주시에 어떻게 계획서를 내고 운영 계획서를 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알려줘요, 전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누군가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2: 그리고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도
0: 마땅히
2: 하잖아요.
0: 다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시민들이 몰라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다 공개하면 시장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될거 아닙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기존의 정치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정말 국가적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다 공개하고 같이 토론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토론해서 결정해보자 라는 것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면 아무튼 35개 동을 다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과 미팅도 하고 또 전주시의 주요한 실국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면 이렇게 유튜브라도 해서 공개하고 또뭐 어떤 주요한 단체들,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공개해서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겠다. 이런 것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도 하고 해서 부연한 측면에서 그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BRT 얘기를 여러 번좀 언급을 하셨는데, BRT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상당히 큰 변화를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그 미룬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를 않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지금 단계에서 이게 공유되면 반대 부딪혀서 못하게 되니까 다 설계가 끝나면 그때가 사겠다 이런 식의,
0: 그러니까 답이
2: 네,
0: 정해져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0: 이미.
2: 그
0: 예.
2: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려고 할때 그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는 건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판단을 시민들로부터, 그래 우리 그렇게 선택하자라고 가야 되는데, 답은 자기들이 정해놓고 다그 정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어쩌라고 하는 이런 양태를 그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이미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어쩌라고, 더 이제 못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죠, 시민들을.
1: 그러니까 우리 그 강성희 후보님께서 시장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고심을 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서 참 만약에 이렇게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만 시켜도 사실 도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게스트를 초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은데,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듣기에도 편안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기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입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광고가 저희가 방송 때마다 그 말미에 강조하는 그 실제 광고 멘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는 시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방송이고 그래서 남다른 의미와 역할이 좀 있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이 되시면 공동체 라디오에 이번처럼 나오셔가지고 여러 시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통해서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해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저 그런 말씀을 주문처럼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2: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성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전주 시정은 강성희 전주가 아니고 시민정부 전주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 와서 시민들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성희가 하려고 하는 개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온갖 기득권이 아마 시장 주변에 온갖 다 둘러싸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져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서 또 만나겠습니다.
0: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방송국이므로 공동체 라디오를 신경 써달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말씀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시장,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민, 얼마나 멋진 도시입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었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마무리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2: 전주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바꾸고 시의회도 바꿔야 합니다. 35명이나 되는 시의원들을 한 당에서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올라오고 그리고 시정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진보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정당입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바쁘신 와중에 틈을 내서 도시 이야기에 출연하셔서 흥미로운 전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후보님께서 가지고 출사한 여정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응원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마무리 멘트 들어가기 전에 TD로서 오늘 나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우리가 흔히들 변화나 혁신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변화라는 것이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꼭 어떤 그런 바람이 유권자들과 호응을 얻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도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방송에선가 내비게이터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향도 가리키고 주변의 지형 지물과 여러 변수를 놓치지 않고 제시하기도 하죠. 어지간한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터의 힌트만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해도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고 평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선장이거나 항해사이거나 배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터가 알려주는 항로와 운항을 이어간다면 어제로부터 출발해 내일로 다다를 운항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입니다. 선장과 항해사가 오락가락한 것 같아 정리해보자면 도시에서 시장은 선장 정도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지고 배를 운항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장이 배의 주인이 아니니 딱 그 역할이 아닐까요? 바로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선장 말입니다. 오늘 모신 후보자가 선장이 되시거든 시민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시를 잘 운항시킬 선장이 되시길 기대하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길벗과 JK, 진행의 오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선거 있는 거 알지?
1: 아 알지.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0: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조금 덜 성가시긴 하겠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별놈의 짓거리가 다하네.
0: 여 투표 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도시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집과 상점, 도로 같은 공간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도시는 곧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전주라는 배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온 선거방송은 어땠나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공방이나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공약 나열에 그치곤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가려지기 일쑤였죠. 오늘 도시 이야기는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보려 합니다.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이들이 과연 어떤 도시 철학을 품고 있는지 담백하게 그리고 그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전쟁일 필요도 겹겹의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의 4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그 본질에만 집중하는 무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특집 시장 후보가 생각하는 전주를 안주삼아 오키포차 지금 문을 엽니다. 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 뭐 화려한 양력, 뭐 경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 소개는 제가 하는 소개는 생략하고요. 네. 대신 우리 후보님 본인께서 직접 전주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간 조지훈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 인간 조지훈 이런 것보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자랑하시죠.
1: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이게 땡겨지나요, 중이?
1: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에서 그 시민정치위원회가 인증한 광장 시민 후보로 오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그 내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온 네. 국민이 나서서 맞서 싸웠고 빛의 혁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빛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심사해서 광장 시민 후보로 인증서를 줍니다. 제가 윤석열과 맞서 싸운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운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인증서 한 장이 말을 해주고 있어서
0: 네, 제가 굉장히 뜻깊은 인증서네요.
1: 네, 오늘 그 선관위에 정식으로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후보 등록증보다 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이 인증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혹시 이제 시장에 당선되시면 그 인증서는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시면

0: 고맙겠습니다.
1: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요? 이거 녹아요, 그러면. 액, 이거 뭐지?
0: 계속 복사하셔야죠.
1: 아니,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야죠, 이렇게.
0: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동안 유권자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소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은 또 어떤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 시민들의 이렇게 제가 이제 민주당 경선을 준비했고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전주 시민들을 만나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왜내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라고 하는 전주 시정의 문제가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전주천 버드나무가 베어지고, 덕진공원이 통째로 뿌리채 뽑히고, 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주시에는 빚이 쌓이고, 뭐 이런 과정이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시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그 시대 정신,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시민들 스스로 응집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그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꼭 기억해 주시는 시장이 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1: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0: 아, 제가 어떻게 당선시킵니까? 시민들이
1: 아이,
0: 당선시켜주셔야지.
1: 공동체 라디오에서 당선시키면 돼요.
0: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주의 정체성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전통 문화, 예술, 맛의 도시라고도 하죠. 어떤 이들은 높고 빠른 도시 대신 낮고 여유 있는 도시를 전주의 강점으로 꼽지만, 아, 또 어떤 분들은 이를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점이든 단점이든 후보님이 바라보는 전주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1: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곳이 전주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것이 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일 출마 선언을 처음 한 이후에 오늘이 이제 165일째인데 이 165일이라는 기간을 전주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전주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때좀 조용한 도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옛날에 뭐 슬로우 시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전주 사람들도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전주는 곳곳에 전주 사람들이 역동성을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학농민혁명의 최고봉이었던 집강소를 설치하고 당시에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도시가 전주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전주화약을 통해서 폐정12개혁을 발표하고 그 폐정12개혁을 통해서 우리 당시에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전주에서 결정했어요. 그럴 정도로 전주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그 내란 음모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전주 전북 사람들이 가장 전면에 서서 가장 끈기 있게 싸웠거든요. 이런 역동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매우 독특한 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으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 콩나물국밥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전주에서 먹는 음식 이게 아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사를 맛으로 승화시켜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2: 말씀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전주를 얘기할 때 단편적으로 좀 정체돼 있고 좀 느리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고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또 그 굴곡마다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동성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1: 그럼요. 이 말씀이신. 그래서 전주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느 곳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네. 다만 인내할 줄 알고 품격이 있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커다란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그래요. 그 말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동성을 곁들여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게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한 말씀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흔히 그 도시 문제에 있어서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립적인 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발을 통한 열망이 이제 일종의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제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 거론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는 없다. 도시는 각각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게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작고 강한 도시 이런 모델을 주목하기도 하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구상하는 전주의 미래상을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부연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농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늘 개발해야 되고 늘 보수해야 되고 늘 혁신해야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의 지식체계도 바뀌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에 따라서 바뀌고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도시는 말 타고 다니던 길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도시는 다시 재개발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도시에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같은 게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에 맞게 또 도시는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는 늘 재개발이 있어야 되고 늘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도시는 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 곳이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방금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그 도시의 경쟁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면은 다 남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뉴욕이 다르고 다른 유럽의 도시가 다르고 그 뿌리치빠가 다르고 전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늘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2: 그 자체가.
1: 어떤 가치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늘 개발해내고 하면서 성장한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지향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경쟁력은 다른 거고 꾸리찌빠 같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시의 경쟁력은 또 다른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건 늘 충돌하게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될 건 그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 시대도 경쟁력의 시대에서 가치 우위의 시대로 변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 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도시가 어떤 가치를 더 그 도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욱더 어떻게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고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의 순서가 저는 매겨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한옥마을만 보더라도 경기전 바로 앞에 서학의 상징인 성당이 떡하니 들어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도시고, 도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첨단 기술로 전통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가장 잘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그 도시의 가치를 또한 높일 수 있고, 곳곳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주다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개발이나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 후보님 말씀하시듯이 다른 지역을 모방을 하는 개발은 좀 그렇죠. 지향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1: 그렇죠.
0: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이제 그리고 특히 이런 일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건물과 건축을 어떻게 할 거야,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맞닥뜨린다고 하면, 저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분간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분간 멈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주에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거의 30몇 개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곳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빠르게 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진행을 하고 이를테면 확장을 통한 그 성장 담론을 에너지로 만들되, 그걸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그렇죠. 하자.
1: 우리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2: 네.
1: 거죠.
2: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기 전주의 문제와 진단, 여기에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오랜 시간 전부터 전주시장을 꿈꿔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주시를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지금 현재 전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전주의 빚입니다. 보통 흔히 뭐 부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빚이에요.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이 지방정부에서 두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가 부천이라고 해요. 부천시가 인구가 약 한 80만 정도 되고 예산이 한 3조가 좀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 빚이 늘어가지고 막 부천시가 난리가 났다 그래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규모가 3천억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그게 전주입니다. 전주가 부천이 3천억 규모라고 했잖아요. 지방채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까지 해서 그 규모가 6,800억입니다. 저는 감당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자예요, 이자. 보통 이런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1.5%에서 2.7% 사이에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거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전주시가 그 자격이 안 돼서 최근 2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율이 3.75%입니다. 우리 김길중 원장님 개인 신용으로 그 빚 내면 한 3.8%쯤 되지 않나요? 개인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그 정도 될 거예요.
0: 모르는데.
2: 아, 최근에는.
1: 근데 이 3.75%라고 하는 빚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1년에 200억 정도의 이자를 갚아요.
2: 추가로.
1: 현재 그냥 계속. 우리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약 22%, 2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재정 자립도가 그렇다고 하면 전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럼 얼마쯤 되느냐? 이게 한 5천억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억쯤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빚을 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발행한 지방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수경비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멍하니 이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했던 어르신들 주는 그 기초연금이라고 하잖아요. 10월 달부터 전주는 기초연금 못 줍니다. 이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내야 되잖아요. 이 전기요금 올 연말에 못 내게 될 겁니다. 못 내게 되면 공무원들 월급, 12월 달 공무원들 월급 못 줄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꼭꼭 숨겨가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2: 식이 아니고
1: 모든 걸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전주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전주 시청의 공무원이 2,5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주 시청의 이 공직자들 중에는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을 믿고 이 시의 공무원들을 믿고 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제안을 시민들이 검토하고. 그걸 시민들과 함께 선택하고 이것을 서로 합의하고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합의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네. 지금 현재 가장
2: 그래요. 빈 문제가 전주에서
0: 아픈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2: 전주가 좀 안고 있는 그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 문제라는 진단을 하셨고 그거의 해결 방향을 시장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투명한 상황을 공유하고 그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 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1: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공개해. 네.
2: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그 질문을 연관시켜서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리더십과 함께 거버넌스라고 표현되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항상 그 도시에서 그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시기에 보자면 뭐 전주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버드나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독단적인 리더십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 리더십과 이 그 시민들로부터 지혜와 힘을 구하는 이 거버넌스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냥 모든 건 시민이 결정하는 거고 시민이 결정한 걸 그거를 집행하고 시민의 결정에 따르는 곳이 시청이다. 이렇게 하면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일이 풀립니다. 그 뭐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을 보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거버넌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이 작은 정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작은 정부에게 힘을 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가 앞장서서 시청이 앞장서서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한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시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회적 합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전주천 자연생태하천 자체가 전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의 대표적 상징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표적 상징물을 갖다 싹둑싹둑 베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건 뭐 이런 표현이 지금에 적절치는 않지만 머슴이 주인 엎어버린 거예요. 실제 결정권자가 시민이니까 시민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시가 시청에 가진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뭐 그걸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 길벗 PD님이 짚어주신 내용은 우리 도시 이야기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온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실상은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의
1: 합리적 어떤 실제로 그랬지
2: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0: 자, 그런 장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제 대체로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한 사람의 시장 한 사람의 의지가 이 구도를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살아있는 거버넌스의 운영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1: 시민청 만들 겁니다.
2: 시민청.
0: 아, 그래서 시민청 얘기가 나왔군요.
1: 시민청을 만들고 그 시민청은 우리 전주 시민들의 가치와 우리 전주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은 전주 시민청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계속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인이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시장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뭐 물론 그 계획 서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아니 시장 후보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잠깐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거 알면 제가 시장 후보 나가죠.
1: 아니, 이게 뭐냐면 한 예를 들면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계속 우상향해서 많이 늘었다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세요?
2: 관광객 아니요. 수가 늘었나?
0: 이게 거쳐가는
1: 이게 뭐냐면 전주 한옥마을에 막 사람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한옥마을 터져버릴 것 같아 정말 너무 많이 와라고 했을 때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그 데이터가 600만이었어요.
2: 정점이요?
1: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한옥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 장사도 안 되고 그때보다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1200만, 130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한옥마을에 앞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한옥마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을 지금 한옥마을에 1200만 명이 와라고 하는 데이터로 진단을 하면 한옥마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새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마찬가지로 인구절벽 문제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7년 전, 8년 전에 전주시에서 출생한 출생아 숫자가 6,700명이었어요. 이게 난리 났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63만이 넘어가는 도시에서 6,700명밖에 안 태어나?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가 26년이잖아요. 24년, 25년도 출생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600명, 2700명이에요. 뭐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인구 절벽인 거죠. 이건 단순히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 문제가,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그냥 그대로 그 모델이 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인구절벽 문제에 모델이 전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전주가 지난 4년간 인구가 2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들을 그걸 면밀히 분석하고 왜 이렇게 줄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피상적으로는 그냥 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그런 거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청소년까지 버스는 시내버스는 100원 버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난 아이는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 원의 그 아이 키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냥 그 태어난 해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애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6년간 아동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응급처치죠.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거고 저는 이 전주의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당선된 이후에 처음부터 새로 면밀한 진단을 하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과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데이터 과장은 어디에서 됐을까요?
1: 그게 어디서 했어요? 아, 말씀을 하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진행자 입장이니까 진행자의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그러니까 행정이나 그 의회에서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1300만 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구상하는 것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다. 돈 쓸 연구부터예요. 그리고 뭐 트램도 설치한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막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중심을 후보님이 좀 잘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아니, 그럼요.
2: 아, 숫자를 네. 통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알리바이를 세워가는데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진단부터 면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1: 그렇죠.
0: 네, 네. 그 다음 순서인데요.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가 전문가나 행정은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돕고 시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도 차기 시장에게 하고픈 시민들의 질문과 이야기들을 모아봤는데요.
1: 네.
0: 길버 PD님이 정리해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여기서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네. 방송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 네, 네, 네.
2: 구글 폼을 통해가지고 취합된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될까? 그리고 4년 후에 바라는 전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1: 네.
2: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들을 취합했고 그 사전에 그 후보자님께 전해드렸거든요.
1: 네네.
2: 이제 이걸 다 그 소개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개별적이거나 취합을 해서 뭐 그 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그 앞선 주관식으로 시민들에게서 그 제기됐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 네.
1: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완주 통합은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주 완주 통합 실패했잖아요. 2009년도에도 실패했고 2014년도에도 실패했고 13년도에도 실패했고 2025년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으로만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가 희미해져 버려요.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전주 완주 통합을 왜 하려고 그래? 역으로 본질적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전주 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실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주 완주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실제로 전주 완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전주 완주 시민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통합이 아니어도.
1: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만 그렇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전주 완주 양쪽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제일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전주 완주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게 선거 서놓고 여기까지 완주고 여기까지 전주니까 폴딱 넘어갔다가 폴딱 넘어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그래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 새로운 전략에는 실제로 전주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완주 군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주 조금 전에 한옥마을 얘기했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4시간짜리 관광 코스 그냥 반나절 다 관광하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게 한옥마을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주의 관광 정책에서의 그 어려움 그건 뭐냐면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완주에 한번 오신 분들 체험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완주 대둔산까지의 전체를 하나의 관광벨트, 관광정책 대상으로 놓고 전주와 완주가 같이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하고. 요즘 핫한 이슈가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이 피지컬 AI를 실제로 1조짜리, 지금 당장 1조인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을 완주하고 전주가 딱 선 그어서 완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전주는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주와 완주가 피지컬 AI를 실제로 산업화하기 위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피지컬 AI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 의회에서도 의원들 파견하고 완주군 의회에서도 의원들 파견해서 이 의회에서 전주 완주 피지컬 AI 특별도시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그 특별도시의 장도 거기서 선발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전주에도 이익이 되고 완주 군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런 일부터 빨리 시행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그 말씀은 이제 도시학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주제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제 주로 그동안에 그 부각됐던 것들은 그 통합을 통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부풀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통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협력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실종되고 이렇게 그 매몰되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네. 이런 그 난관이 조성됐다. 이 말씀을 해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네. 좀 이렇게 급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광주 전남은 이번에 네. 통합시장 뽑잖아요. 네. 통합광역자치단체 뽑잖아요. 광주에 1년에 5조씩 20조가 내려가요. 그거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해왔던 그 국가사업과 혹은 그 광주 전남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또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4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에 1년에 5조씩 20조가 투입이 됐고 전북은 그냥 이대로 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만 서울로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광주 전남으로 이사 간다는 말 나올 겁니다. 이것 이렇게 되는 일이 당장 눈앞에 왔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냥 한가롭게 할 일은 아니다. 이거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2: 그 말씀은 뭐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혹시 그 탄소산단 문제 혹시
1: 지금 현재 팔복동에 탄소산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 탄소산단의 면적이 그냥 평수로 얘기하면 19만 8천 평 그러니까 약 60만 제곱미터가 넘죠. 근데 여기가 지금도 지지부진해요. 그냥 언제적 탄소산단이야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 빨리 탄소산단을 속도 있게 해내야 된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쯤 와 있거든요. 이거를 속도 있게 어떤 이런 데다가 비던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데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지. 이거 얻어서라도 빨리 속도 있게 하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탄소 소재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이거를 좀 풀어서 업종을 다양화해서 특히 전기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알리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들을 안 받지만은 전기 관련 제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확장하는 형태로 탄소산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해결해야 된다. 네.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2: 그 시민들이 그 질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한번 확인해 드린 거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짧게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질문들과 함께 하나는 그 우선 시장 차기 시장에게 요구되는 우선적인 지점이 무엇인가 이것과 그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객관적 그 설문 형태로 그 조사된 게 그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밝힐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1: 그냥 이렇게 네. 나중에 네. 그렇게 답변으로 네. 제가 그렇게 보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엄청 그래요. 갔어요. 네. 네. 그래요. 제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네. 죄송해요.
0: 네. 후보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당선되시면 4년의 과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네네. 이제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가올 4년에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년 동안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욕심들은 부리지만 시장 임기 동안에 조지훈 시장은 이걸 했네라고 여겨지는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히 성공하고 의미 있는 시장의 등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지훈 후보님이 시장이 되면 4년은 무엇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지 빚 갚는 거.
1: 그건 뭐 기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0: 전주 씨가 4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계획과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4년 후에 그 단체장의 임기 동안에 이것은 꼭 시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욕심내는 순간 시정은 엉클어질 네. 거라고 봐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시장이 재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재선 그 넘어가 보인다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 전주 시민들이 조지훈이 전주시장을 하는 동안에 아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 거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전주시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전주시정이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전주시에서 주는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쓰레기봉투였어.
2: 출산했는데.
1: 출산 선물이 쓰레기봉투예요.
0: 아 우리 후보님.
1: 아니 네. 지금 현재 그랬었다고요. 전주시가 선물 받은 이 아기를 정말 그 소중한 아기를 받아서 기쁜 그 젊은 부부에게 전주시가 선물이라고 쓰레기봉투를 줬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그걸 명목을 출산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네. 포장을 해요?
1: 아니 출산 선물이 쓰레기 봉투였다니까.
2: 네.
1: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람의 어떤 존엄, 사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이런 거다.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예전에 의원님 하실 때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없앴던 거 기억나십니까?
0: 제가 없앴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뭔 얘기가 나오냐면 매립형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매립용 네. 쓰레기 봉투 네. 50리터짜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매립용이니까 뭐가 들어갈지 뻔히 보이잖아요.
0: 네.
1: 이 50리터짜리 이거를
0: 못 들죠.
1: 어떻게 드냐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그 존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역으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아 전주시는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 뭐든지 찾아 살려고 합니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시장 임기 4년 동안 꼭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민을 존중하게 한다는 여기에는 오히려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그렇죠. 풀어간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 느낌 하나만 그 각인시켜도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선이 돼야 되니까 당선시켜 주시길.
0: 여기서부터 하실 말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간이 훌쩍 그 지나갔네요. 그래도 네네네. 한 시간이 결코 그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네,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님의 신청곡입니다. 노래가 참 어렵습니다. 서글프네요.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스칠 뿐 스텔라장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방금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하신 광고 멘트는 네. 저희가 이 시간쯤이면 항상 하는 광고거든요. 네. 그 우리 조진 후보님도 전에 한번 출연하셔서 이 멘트를 들으셨을 텐데 네.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만들고 직접 제작하는 그 방송으로서 또 다른 역할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 시장이 되시거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뭐 세 명 중에 한 분이니까 공동체 라디오의 이런 특성과 역할을 좀 이해하시고 직접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한 그 설명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의 성향상 좀 이런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서 그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그 공간으로서 공동체 라디오를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그 의미를 좀 부탁처럼 주문으로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2: 간부회의를 전주시청에 간부회의를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그 영상과 이게 음향으로 만들면 그거를 공동체 라디오에서
1: 소화해낼 수 있나요?
2: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1: 송출
2: 송출해 주실 수 있나요?
1: 그럴 수 있죠.
2: 아 그래요?
1: 네.
2: 제가 만약에 성공하면 네. 모든 간부회의는 영상으로 공개할 겁니다.
1: 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2: 네.
1: 아
2: 그거를
1: 좋은
2: 계속 송출해 주시면 되겠네.
1: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인 답.
0: 네,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분을 또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후보가, 아니, 지금 어제보다 훨씬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뭐, 간부회의가 공개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네, 맞을까요?
2: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전주시청 1층 로비에 있는 차단기도 없어질 겁니다.
1: 아, 네. 그렇죠.
0: 네. 네, 그,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말 한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2: 마무리 발언 이런 거.
0: 네.
1: 네.
2: 마무리 발언을 뭐, 한 1분 30초쯤 하나요?
0: 1분 아니요, 하세요.
1: 더 하셔도
2: 됩니다. 아니, 1분 하라고, 더 하라고.
0: 1분 하세요.
2: 그,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3년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 시민들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은 새만금 사업이 잘 됐건 잘못됐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새만금 국가 예산을 거의 8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북 도민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길들이려고 했던 윤석열에 맞서서 우리 도민들이 싸웠습니다. 전북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출향인사까지 500만 전북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과 맞서 싸웠습니다. 맞짱 떴습니다. 그러고 있던 과정 중에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내란 계엄을 선포했고 그 윤석열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 시민들의 그 힘이 내란 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과 또다시 맞서서 싸웠고 우리 전 국민이 일으켰던 빛의 혁명의 맨 선두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전북 도민들이 이루어낸 맨 앞에 서서 이루어낸 빛의 혁명의 결과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정치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정치에 있어서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어젖힌 정치적 기회의 문을 우리들을 위한 전주 시민을 위한, 전북 도민을 위한 경제의 기회의 문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열려있는 정치적 기회의 문을 경제적 기회의 문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은 힘을 결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선언하고 그 명확히 선언한 그것들을 이루어낼 후보들을 당선시켜내는 것이 그 선거 시기마다 닥쳐오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그런 후보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맨 앞에 조지훈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선거운동을 또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게 선거운동도 하시고 여전히 바쁘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주에 대한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그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짝짝짝짝. 네.
1: 말씀하십시오.
2: 고맙습니다.
0: 네. 네. 도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방송에선가 내비게이터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향도 가리키고 주변의 지형지물과 여러 변수를 놓치지 않고 제시하기도 하죠. 어지간한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터의 힌트만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해도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고 평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선장이거나 항해사이거나 배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가 일러주는 항로와 운항을 이어간다면 어제로부터 출발해 내일로 다다를 운항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입니다. 선장과 항해사가 오락가락한 것 같아 정리해보자면 도시에서 시장은 선장 정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지고 배를 운항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장이 배의 주인이 아니니 딱 그 역할이 아닐까요? 바로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선장 말입니다. 오늘 모신 후보자가 선장이 되시거든 시민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시를 잘 운항시킬 선장이 되시길 기대하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길벅과 JK, 진행의 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루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오늘은 제가 장미처럼 빨간 옷을 입어봤습니다. 꽃이 나인지 내가 꽃인지 보려고요. 그리고 알았지요. 분수를 알고 처지를 알고 처신을 자라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벤자민 프랑클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0: 이목 때문에 사나가 아닌 사나의 남동생 김기찬의 초대로 며칠 머무르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인고는 신이 나서 짐을 꾸렸다. 짐의 크기로는 달포는 머무를 기세였다. 상문사에서 가져온 일거리로 한 뭉치였다. 양해를 얻은 것은 장은이나 호은의 깜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고 어디까지나 사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실 저 실을 잡아당긴 결과였다. 장은은 원래의 자은과 사나의 연분이 그리 길거나 짙은 것이 아니었기만을 바랐다. 잠깐 만나서는 들키지 않았지만 사나가 계속 자은을 바라본다면 뭔가 어긋남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 아름다운 여인이 엎드려 부탁하는데 단칼에 거절했다면 그게 더 의심을 샀을 걸세. 얼른 짐을 싸게나. 속없는 인곤이 자은의 차비를 서둘게 했다. 자네가 심심하다고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건 곤란하네.
1: 아, 물론 여기 오고 심심하게 했지. 내 재주에 비해 쓰임이 없이 빈둥거렸으니 이러다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가 초조하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손바닥에 나타난 글씨라니. 그런 희귀한 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네는 개운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가?
0: 남이 입은 어파에 신뢰하는 건 볼성사나워.
1: 어파, 어파라. 목인권이 볼을 부풀렸다. 어파로 죽었다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꼭 뒷소문이 나지 않던가? 사실 그 일을 죽인 것은 누구누구일 것이다. 누가 그 죽음으로 큰 걸 얻었다. 혹은 고민을 덜었다. 어파라 덮어놓고 지나가는 죽음을 제대로 들춰본다면 정말 다 어파일까?
0: 들춰보는 일을 너무 즐기지 말게. 정이 왔으니 들켜보자는 거지. 무엇보다 그 어른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네. 도우는 선물로 들고 갈 떡과 나무를 버드나무 통에 싸주었다. 자은은 여동생이 무척이나 함께 가고 싶어하는 표정임을 알았다. 언젠가 자신이 지었던 표정일지도 몰랐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서 소외되었을 때. 처음엔 호은 오빠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뭐야. 도은이 자은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털어놓았다.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다니.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그런데 이제 언니가 왜 그 장단에 끌려 들어갔는지 이해해. 왜 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했는지. 큰 물을 두 번 건넌 대가로, 이름을 바꾼 대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언니라 부르면 안 된대도. 하고 도은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김무원의 저택은 주변에서 사열댁으로 불리었다. 남산 북쪽 끝자락을 부등지고 지어졌는데 집과 산이 맞닿은 부분에 네 개의 작은 동굴이 있다고 했다. 숫자도 동굴도 불길하다 하여 집토로 피하는 곳이었는데 김무원이 거인이 앓힌 것 같은 동굴마다 금불을 모시고는 불심이 깊은 자는 어떤 흉도 피할 수 있다고 식솔들을 다 잃은 후 집을 지었다고 한다.
2: 그 금불들이 말일세. 겉에 금칠을 한 게 아니라고 하네. 전쟁이 끝난 후 왕실에서 하사받은 금으로 통으로 써서 빚었다는 거야. 두 척에서 세 척 사이에 금불이 넷이라고 들었네. 아주 크진 않아도 귀한 불상인 거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껄끄러운 이야기는 다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인데.
0: 목인건이 그 짧은 시간에 매초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아본 것은 기특했다. 김무원의 자식들에게 묻는 것보다는 곤욕스러움에 있어서도 정확함에 있어서도 나을 테니까.
2: 전형적인 미끼 전략이었네. 신라군이 강하구에서 당의 보급선을 가라앉힌 뒤였지. 그 배엔 겨울을 날 식량이 실려 있었을 테고 재보급은 어려워진 셈이었어. 매초성 안에 당나라군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지. 알다시피 그 지역은 배가 고프다고 근처에서 약탈을 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 민가는 비워진 후였고 사냥을 하자니 그 많던 멧돼지와 사슴씨가 말랐다더라고. 신라군은 성 안의 당군들을 적당히 굶긴 다음 후방의 한주에서 전방의 다른 성으로 가는 보급부대인 척 미끼부대를 보냈네. 김문의 미끼부대는 무장도 일부러 느슨히 하고 수레에 식량을 잔뜩 싣고 걸어갔다네. 노림직한 미끼가 되어 적성으로 가득 회양으로 가득 매초성을 그리 가까이 스칠 리가 없는데 속은 거지 다른 수가 없었던 건지 당군은 기세 좋게 성문을 열어놨고 왜 그랬을까? 말을 숨만 필 끌고 왔다면서 말을 잡아먹으면 되었을걸. 군말을 먹는 선택은 원정으로는 군대가 할 선택은 아니네. 나고 자란 땅을 지키려는 이들이라면 몰라도 4만쯤 되었다니 머릿수만 믿었을 테고. 그래서 신라군이 쉽게 매초성을 수복했지. 판세를 바꾼 싸움이었어. 신라군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미끼 부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겨우 네 사람이었다고 하더군. 불상처럼 내시군. 누구누구인가? 김무원 독군, 독군의 장남 지율, 독군의 오른팔 격인 중봉, 왼팔 격인 두섭이었다는군. 어찌 살았을까? 버리는 폐였을 텐데.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닌 듯해. 곧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사여택은 밖에서 안이 바로 보이지 않았으니 길게 늘어선 담으로 비추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저택이었다. 문에 다가서자 기척을 느꼈는지 두드리지 않은 문이 먼저 열렸다. 자은은 사나를 모시던 하인을 알아보았다.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리로. 두 사람은 사나가 지내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대문이 세 칸,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지내는 건물들이 다섯 칸, 가족들이 지내는 건물은 일곱 칸짜리로 있어서 들어갈수록 장중한 집이었다. 사나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나처럼 또렷한 인상의 젊은 남자도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먹이 묻은 걸로 보아 한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낸 모양이었다. 초대의 이름을 빌려준 손아래 동생 기찬이 아닐까 했고 예상이 맞았다. 남매에게 귀한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차를 대접받았다. 도은이 싸준 꾸러미의 떡도 곧바로 상에 올려왔는데 사나와 기찬은 걱정이 많아서인지 입을 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인곤이 하나 둘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다. 자은이 슬그머니 발로 인근을 찼다. 자은이 익히 할 거라고 사나가 여길 터라 직접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을 인곤이 대신 물어주어야 했다. 다른 형제분은 안 계십니까? 네? 사나가 찻잔을 내려보다가 무슨 질문인가 싶었는지 되물었다. 셋이면 좀 적다 싶어서요. 인곤이 얼른 덧붙였다. 아, 이 친구가 금성 사람들은 다 저희 집처럼 시평제일 거라 여겼나 봅니다. 전쟁과 역기가 지나가고 나니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자은이 대뜸 묻는 백제인을 이해해달라는 듯 사나를 향해 과하지 않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죠. 사나가 내가 말하라는 듯 옆에 앉은 동생의 무릎을 가벼이 두드렸다. 저를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제가 세 살쯤 되었을 때 겨울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다가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누이와 영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금실이 좋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만 기찬이 담담하게 늘어놓았다. 금술이 좋으셨기에 다시 부인을 얻지 않으신 겁니까? 제가 듣기로 세 번은 혼약해야 금성 사람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잘한다. 무례한 역할. 자은은 속마음과 다르게 인곤을 향해 헛그침을 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시면 바로 이유도 하실 텐데.
0: 내 사람이다 정하시면 한없이 마음을 주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한번 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어머니를 아끼신 만큼 어머니 이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자식이 적어서 어쩌냐. 겨우 둘 있는 아들들에게 혹시나 변고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주변에서 말이 많아도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고요. 이 집에 드나드는 여자는 출가한 뒤로도 가끔 들여다보는 저 하나예요. 비단치마가 이 집 마루를 달리 스칠 일은 없답니다. 금성 사람들이 다 화려하고 방탕하다고 여기시면 곤란해요. 사나가 변을 당한 아버지에 대한 잔잔한 애정을 담아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더 밝게 할 만한 이야기였으리라. 자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봤는데 그저 멀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미운 일적 자은에게 특별히 오래 머물렀던 적은 없다. 애초에 자식들 이름을 다 비슷하게 지은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분이시라니 그럼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고심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엔 자은이 운을 띄웠다. 이름 뜻에 여러 기대를 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 이름은 단단히 마음먹을 기에 이을찬을 쓰셨고 누이의 이름은 산호산에 어금니아 형의 이름은 이를지에 율령류를 쓰셨으니까요. 아마도 산호와 더불어 뼈조각 장식물을 생각했겠지만 어금니아가 들어간 여자 이름이라니 심지가 있어 보이고 사나에게 어울렸다. 어금니가 있는 여자라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위기를 구하고자 움직였겠지. 귀찮이 사나의 이름자도 가르쳐준 것은 사나와 장은의 사이를 모르는 척 하겠다는 표명이라나 아니면 정말로 모르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름자 정도는 알리라고 뛰어넘었을 것이다. 그럼 지울님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집의 장자는 어떤 상태인가? 왜 초대의 말은 지울이 아닌 기찬에게서 온 것인가? 사나와 기찬 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오라버니는 전쟁 때 부상을 심히 입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증에 시달리고 어떤 날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합니다만 혹 두 분을 반드시 반겨주지 못해도 너그러이 여겨주시길요. 사나가 당부했고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방으로 안내할 줄 알았는데 기찬이 두 사람을 이끌고 향한 곳은 사열택의 안쪽이었다. 세로로 좁게 난 네 개의 동굴은 간소히 지붕만 얹은 형태의 법당 하나로 갈무리 되어 있었다. 벽이 없기에 법당이라기보다 전실에 가까워 보이는 그곳 한쪽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미리 듣지 않았다면 불경한 자세로 앉아있다고 오해할 뻔했다. 기찬이 젠걸음으로 다가가 귓속말에 가깝게 자은과 인곤을 소개하고는 지율을 부축해 일으켰다. 지율은 손 아래 남매들보다 겪은 것이 많은 얼굴로 자은과 인곤을 맞았다. 눈 아래와 턱에 베인 흉터가 있었다. 목부터는 오단 쪽으로 금갑을 입고 있었다. 갑옷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등을 다친 지율의 상체를 지탱하는 용도인 듯했다. 자은과 인곤이 고개를 숙였다 들자 지율이 입을 열었다. 누이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쉬운 부탁은 아니었기에 자은도 인곤도 대답을 흐렸다. 어릴 때부터 명석하기로 유명했다지요.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만 하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명석한 데다 은밀히 움직여주기도 하시다니.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수가 되어주셨군요. 지난 열을 혼인아가 잊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 어파라는 것에 너무 가깝고 망연히 헤맬 수밖에 없었지요. 염려가 크셨겠습니다. 누가 독군 어른을 헤아려 하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밝혀내고 싶습니다. 자은으로서는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중히 여겨주시되 과히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쩌면 생에 여한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대로 보내드리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2: 네?
0: 인권이 의아하다는 듯 소리를 내서 자은은 그보단 정제된 말로 물었다. 다른 형제분들과는 의견이 다르신가 봅니다. 이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지율은 몸을 돌려 동굴 안을 가리켰다. 안쪽이 보이십니까? 자은과 인고는 전실너머로 지율이 가리키는 동굴 안쪽을 살폈다. 서 있는 곳에서는 네 동굴 중 한 곳이 불상이 설핏 보였고 나머지는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요. 냈다 치장보살입니다.
2: 냈다요?
0: 기한 일이었다. 삼전불의 경우에도 치장보살이 협시보살로 모셔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살이 내신 것도 특이한데 전부 치장보살이라니. 지장은 석가모니불이 떠나고 미래의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는 혼란한 시대에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성불을 이룬 부처라고 했다. 육도를 고루 누빈다고는 하나 특히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로 꼽는 악도에 떨어진 이들을 구하는 보살로 명부전에 따로 모셔지는 게 보통이었다. 지옥에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 절도 아닌 민가의 지장을 내시나 보셨단 말인가. 아버지는 불상을 만들 때부터 악도에 떨어질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김무원이 스스로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의 입으로 들으니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없었다. 형님! 잠자코 있던 기찬이 만류하듯 지우를 불렀다. 집안의 그늘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뜻이리라. 지울이 기찬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내 방에 좀 데려가 주련? 기찬이 이해해달라는 듯 자은과 인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여기서 귀한 금불을 뵙고 가겠습니다. 형제가 멀어지자마자 인곤은 곧바로 불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이 동굴 저 동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은이라고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그 뒤를 따랐다. 정말로 내 불상 모두 지장이었다. 장식 없는 민머리 혹은 두건을 쓴 머리, 석장을 짚고 여의주를 든 모습.
2: 신라 사람들은 불상을 이것밖에 못 만드나?
0: 인곤이 고개를 내저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부 묘사가 거의 없는 투박한 솜씨로 만들어진 불상들이었다. 뭉툭하고 단순했다.
2: 귀한 금으로 불상을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이곳이 남에게 내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다 해도 독군은 불심이 깊으시다 했는데?
0: 왼쪽 끝 동굴의 불상이 다른 새 불상보다 작은 것도 의아했다.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것은 그 금으로 혹시 지울님의 금갑을 만들었기 때문 아닐까? 인구는 자은의 말을 검토하더니 수긍했다.
2: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긴 했겠군.
0: 꺼림직해. 이렇게 꺼림직하기도 힘들어. 공을 세우고 받은 금으로 명부의 부처를 넷이나 만들고 조금 나누어 장자의 다친 몸에 입히다니. 토쿠노루는 대체 왜? 자은의 미간에 골이 깊어졌을 때 기찬이 돌아왔다. 이제 기찬이 말을 마치지 않았으나 자은도 인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을 뵙기로 하죠. 어파를 가라앉히러 온 손님 둘이 의관을 바로 잡았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오늘 밤 여러분과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여전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요. 내일 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성원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후보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 전주시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을 아우르고 있는 전주시 마 선거구입니다. 이곳은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인데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와 정의당 한승우 후보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 무소속 후보 외에 민주당 후보들은 사의소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5월 24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자세한 송출 일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참석 후보자 소개합니다. 두 명의 후보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6: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5: 네, 이은경 후보였습니다. 다음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의당의 한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두 후보님 감사합니다.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됐고요. 기조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주도권 토론, 시민 질문, 후보 공약 검증 등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규칙과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종료 30초 전, 10초 전에 앞에 보시는 TV에 있는, 있는 경광등이 켜집니다. 이 경광등이 켜지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그리고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숙지해 주시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길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또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6: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전주시의원 마성구 후보 이은경입니다. 저는 시민을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생활정치입니다. 거창한 말보다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 이야기를 들었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이동과 주차 문제 여전히 불편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속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천변 벚꽃길 축제와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부터 어르신 교통 이용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까지 시민의 체감을 정책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보다 정치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 끝까지 듣고 직접 움직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마성구 시민 여러분,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넘치는 생활정치 실천하는 시의원 조국혁신당 이은경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7: 네,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 지역구의 기호 5번 한승우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정의당 후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전주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이러한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원칙 있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민생정치를 실천하고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지원조례, 고립은둔 청년지원조례,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노동기본조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 하지만 원칙 있는 의정활동과 따든다 민생정책이 뒤에 돌아온 것은 부당한 고소고발과 징계 등 소수 목소리에 대한 각종 음해와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이겨냈고 더욱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단단해진 신뢰와 힘으로 골목골목 민생정치를 꽃피우고 진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저 한승우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두 후보님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에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발언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 아쉽게도 마선거구의 모든 후보가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선택하는 자리인 만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직접 비교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의미가 매우 클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에 다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의견을 차례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오늘 토론의 불참 사태 어떻게 보는지 후보님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0: 예, 보통의 후보들은 선거에 나가면 자기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정책을, 공약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전주 공채 라디오에서 마련한 토론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겠다, 내지는 검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다른 토론회들도 보면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이 토론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도 전주에 특히 민주당 일정 독점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정치 행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회 나가봤자 흠집만 잡히고 리스크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뭐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토론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 방송을 만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네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건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민주당 후보들 내지는 이곳에 불참한 후보들이 정말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단순히 공천에서 당선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토론에 불참한 사태에 대해서 한승우 후보의 입장 들어봤는데 한숨부터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네, 저도 정말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발로 직접 달리고 한 분 한 분 시민을 만나면서 명함을 드리면서 나의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혼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옆에서 지지자분께서 도와주셔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님이 직접 내가 원해서 강해서 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해서 나와주셔야지 주위에서 도와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님들 같이 나와서 우리 삼천동 효자일동에 대해서 지역에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 자리가 너무 많이 아쉽고 오늘 후보님이 함께 못한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 많이 아쉽고 비판이나 정치 공세 바라기보다는 시민 앞에서 끝까지 자신 있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지역 현황, 생활 정치, 어르신들 교통 문제, 골목상권 생활에 장애인, 이런 거를

0: 같이 우리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앞으로 더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주셔서 우리 삼천동 효자일동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모여서 다시 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전주시 마성구구에 총 6분의 그 후보자가 나왔는데, 오늘 두 분의 후보님만 참석하셨고, 이에 대한 두 후보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과정인 만큼, 이 후보 간 공개 토론은 정책과 자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뭐두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평소 꼭 묻고 싶었거나,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직접 토론해보고 싶었던 쟁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이은경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오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꼭 묻고 싶었던 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본인 후보님이 직접 출마하고 싶었는지, 정말로 의원이 되고 싶었는지, 그거 첫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기까지 10시, 11시까지 시민 한분한분 만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삼천동과 효자일동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갖고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많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의원님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 교통 문제, 골목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이동편의 활동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 후보들에게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따오시는지 연결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 앞에서 함께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꼭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이은경 후보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대한 묻고 싶었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승우 후보입니다. 한승우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2: 예, 오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 중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의정 생활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동원 의원님, 그 다음에 무소속의 김현두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의정활동 기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전주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인가 그 소각장 간접 영향구의 확대 문제가 조례로 상정이 돼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간접 용역구역을 축소해서 300m 이내 주민들만 지원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현덕 의원이나 김동원 의원께서는 이게 반대를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은 300m에 머물지 않고 1km 이상, 2km 이상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저 혼자 반대 토론하고 두 의원께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두 분은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해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전주시 마성거구의 후보자 6분 중에서 오늘 두 분만 나오시고 나머지 네 분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불참하신 네 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질문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 생활 인프라, 교통과 균형 발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신시가지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두 후보님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예. 서부권 신시가지와 비교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단점을 극복하면 뭐 되는 것이지 뭐 신시가지가 마치 모델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시가지를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저희 지역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름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도시가 계획되다 보니 굉장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단독주택 단지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고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저희 지역구에 살 수 있는 좀 더 박탈감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삼천의 경제는 그나마 자영업들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술집들의 분위기가 신시가지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다만 어려운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0: 네, 저도 마찬가지로 박탈감보다는 저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저희 삼천동 효자동에 천변에 있는 벚꽃축제, 벚꽃이 정말 아름답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가면 정말 북적북적하긴 한데요.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고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나 천변, 그쪽은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천동 막걸리 같은 골목을 좀 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 야간 경제를 연결해서 골목 상권을 활력을 시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신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 단순히 뭐 새로 짓는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더 발달을 시켜서 외부 관광지가 오셔가지고 막걸리 골목과 그 다음에 그쪽 선변에 있는 벚꽃 이렇게 해서 아울려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공약이 저는 천번 벚꽃길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가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노후계획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두 후보님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0: 단순히 건물이 오래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 보행 환경, 배수시설, 생활편을 부족하지 않도록 시민의 불편에 맞이해서 노후 도시를 문제를 단순히 재개발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밀려나지 않으면서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중요합니다. 우선 주민 의견이 방영되면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골목길 정비, 주차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공원과 쉼터 확충을 하면 인프라가 있는 단계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령화 맞춘 도시 전환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의 보행 환경을 생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의 연계가 된 도시 활성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의 단순한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상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사업과 지형과 행정의 불투명인데요. 저는 주민의 설명회를 소통을 전례화하면서 시민과 직접 참여하면서 도시 정비를 체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국 미래 도시는 정말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과 안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이는 실용성 있는 도시로 개편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1: 네, 이은경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승호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2: 예, 질문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동에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한 곳이 있지만 그것도 막걸리 골목을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단독주택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 수급률이 처음 들어갔을 때 30% 내지는 50%로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차에 7대 정도는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활을 개선하려면 삼천동은 특히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가 비교적 좁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양방향보다는 일방 통행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교통을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단독주택단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이 삼천동에 세어보니까 단독주택단지는 한두 개밖에,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어디다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미진한 도시계획을 현재성에서 다시 개선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무학산과 삼천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한승우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해법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도시가 차츰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제안해 나갈 것인지 특히 1인 가구,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제안해 나갈 건지 두 후보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이고요.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2: 예, 앞에 예, 지역의 진단과 이어지는데요. 저희 지역도 3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분 젊었던 분들이 다 노령화되고 이거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도시가 어쩌면 낙후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질환, 병의 문제가 있고요. 또 주거의 문제가 있고 식사의 문제가 있고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30년에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관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관리 사무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세웠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듯이 단독주택단지에는 마을 관리 사무소를 만들자. 그래서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들, 특히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게 제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동네에서 교회나 공원에서 무료 식사를 많이 제공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부터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식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돌봄 통합 돌봄 정책을 적절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공약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1: 네, 한승우 후보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죠.
0: 네, 이 질문이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뭐 3천 1, 2, 3동 효자일동을 보면 평균적으로 25% 정도는 거의 독거노인이십니다. 그런데 방문이나 주간보호, 돌봄 이럴 때 돌봄에서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 얼마큼 케어할까라고 궁금한데요. 도움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바뀝니다. 기관에서 책임을 짓고 이 어르신 이동하는데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셔야 건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얼마큼 케어를 할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기관으로 조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해서 병원이랑 같이 동행도 하시고 이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점에서 불편하신지 은행에 갔을 때 오늘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전략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간보호기관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주말에 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돌봄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공공시설 같은 데도 같이 가서 어떤 거를 미납이 됐는지 지출했는지 대해서도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기관에서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복지와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토론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공통 질문, 준비된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긴장감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6분씩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에 끝내주시고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되고요. 한 번에 긴급 찬스 1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시게 되면 긴급 찬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 질문의 순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 그리고 한승우 후보 이렇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후보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승우 후보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0: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으신당 기호 3번 이은경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지금 오늘까지 뵌 지가 한 3번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호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출근길에 뵀습니다. 그 소방서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주제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살짝 지나가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어야 되는데 출근길이라서 관심 있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로 빈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그 작년 12월 18일인가요? 전주시의회에서 저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 이상 완산소목 사거리에서 엄동설 안에 항의 시위를 했었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저에 대해서 징계한 뭐 사유가 첫 번째가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특히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의회가 저를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했던 시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르신들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서부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서부시장 안에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한 대가 있는데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라고 그래요. 15분인데 상인들이 그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다가 알림이 울리면 물건을 결제하기 전에 놓고 간다고 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주차나 아니면 CCTV를 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잘 살아야 저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2: 예, 일종의 뭐 대증요법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마 상인분들은 당장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상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서부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부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0: 맞아요.
2: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가게 앞에다 차를 세워서 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서부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서부시장을 일정한 시간대에 이래서 시민들이 장을 많이 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물건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를 위해서 CCTV를 뭐 없애야 된다, 시간을 늘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시장 볼 때 출퇴근 시간만큼은 조금 CCTV를 잠시 멈춰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CCTV를 잠깐 중단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조금 의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돈을 내야 되고 10분 정도에 그거 주차증을 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지금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상가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좀 물건 샀으면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의원님들 6분 나오시면 거기서 제가 좀 문언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 네. 그 부분은 네. 뭐 앞에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네. 굳이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0: 네, 네.
1: 네, 아직 시간 남았는데.
0: 아,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의원님,
2: 네,
0: 네,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알아가지고 제가 많이 궁금하지는 않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분이고요. 답변 질문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예, 사실은 앞에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다 후보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의정활동을 하셨던 게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것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될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1호 공약이 뭔가요?
0: 아, 1호 공약. 1호 공약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운전면증 반납하면 현재 지금 2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는 돈이 아니라 이동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월 5번 무료로 해드리고 시내버스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5번이라는 건 횟수를 제가 왜 정했냐면요. 어르신들께서 기본적으로 병원을 3번 가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를 제한해서 병원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도 없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자 제 1호 공약은 어르신들께서 운전면증 반납하면 택시 무료 이용권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2: 굉장히 좋은 공약인 것 같고요.
0: 감사합니다.
2: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오늘 우연히 오늘 현수막 달았잖아요. 그 네. 현수막 그 캐치프레이즈를 전부 다 달았는데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불편을 해결하는 진짜 일꾼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방금 대중교통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불편을 해결하는 진짜 일꾼이라는데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0: 네. 불편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공중화장실 제가 시호회에는 제가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요. 화장실 입구에 공공기관 입구에는 분명히 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미닫일까요? 여닫일까요? 열고 가는 여닫인 문이다. 그 안에는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가 있고요. 맞죠? 그런데 입구문은 다 여닫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죄송스럽지만 불편하신 우리 노약자님들 문을 열다가 낙상사고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문을 미닫이로 바꿨으면 이라는 이가 한가 첫 번째 생활이잖아요. 생활에 있는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닫이와 미닫이를 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0: 네.
2: 혹시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아, 네. 저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이거든요. 세 자녀의 엄마인데요. 저희 세 아이를 키우면서 다섯 식구가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를 2주 만에 버립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쓰레기 봉투는요, 정말 물티슈, 종량제에다 버리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1: 네, 시간이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지역 주민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묻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 마하 선거구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지 또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3: 아이, 저희 삼촌 이동은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 정치대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LED 등도 좀 바꿔주고, 어? 그 다음 주에 거리도 좀 깨끗하게 평탄 작업도 좀 해주시고, 어? 뭔가 이 동네를 위해 가지고 한번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 막걸리 골목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막걸리 골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막걸리 골목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아, 굉장히 따끔한 질문이고요. 네, 정신 차려야 한다. 아, 확 눈에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삼천 이동의 정주 환경 개선 문제부터 막걸리 골목 활성화와 주차 문제까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생활 현안들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지역의 정치의 역할은 이런 생활 속 불편과 그리고 지역 침체 문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들의 답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 그리고 이은경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고 한 분당 2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승우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2: 예, 크게 막걸리 골목 활성화 문제, 그다음 주차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막걸리 골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당초에 또 공약으로 세워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막걸리 골목이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번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여 개 업소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막걸리 축제도 만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업주들, 사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가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막걸리 골목 경관거리를 조성해서 한옥마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시장과 비슷한 게 있는데 막걸리 골목에 가게에서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치 노천 카페처럼 길에서도 마실 수 있게 일정 시간이 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단지가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차장을 곳곳에 증설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좁은 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좀 만들어서 차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저는 삼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시민들 질문에 대한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시간입니다. 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0: 네, 저도 공약에 막걸리 골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막걸리 골목의 주차장은 저는 공약을 공공기관, 저희 삼천동에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있고요. 이 공간은 퇴근을 하게 되면 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좀 막아놓으셔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협약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교회 같은데, 학교 같은데, 저는 밤 8시부터 6시까지 협약을 해서 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막걸리 골목에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야 상권이 저는 활성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런 저런 막걸리 골목을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과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 네, 이은경 후보 시민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1분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순서에 이어서 먼저 이은경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진료비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은경 후보 답변해 주시죠.
0: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면 20만 원이 아니라 대중교통 택시 이용권을 무료로 제가 시민들께 기본 생활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이후 이동 불편 없이 실제로 반납할 때 망설이지 않도록 어르신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가 함께 병원이나 장보기 같은 필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택시 이용 바우처를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지키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병원비 지원 저는 실제로 전주병원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협약을 해서 병원비 지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이 이동권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희가 그냥 복지 정책을 하면 뭐 많이 늘리면 굉장히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시의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어르신들께서나 아이들이나 낙상사고가 많아서 병원비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서 해보면 하루에 정말 한 20건 정도는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 이용권과 교통권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고 없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어르신들 택시를 이렇게 지원해서 사고 없이 가는 거가 의료 사회적으로 더 크게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다음은 뭐 한승우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의 공약 관련해서 개발 문제로 관심이 높은 옛 대한방지 부지터 개발 문제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이곳을 공영 개발을 통한 전주시의 채무 감축과 그리고 농협 중앙의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2: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대한방지 개발에 대한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본 능력이라든가 현재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관광타워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 사업도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자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공영 개발하는 게 대한방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허가가 났고 지금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 허가 나고 전주시 어떤 승인이 되는 데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진행된 절차를 멈추고 새로운 방안이 가능한 건가요?
2: 저는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이미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바람직한 방향,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 개발을 통한 뭐 채무 감축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굉장히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토지 감정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인개발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적절히 땅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돈을 통해서 충분히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긴장들 되고 그러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고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순발력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 역시 유권자들이 후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후보들의 정치 철학 그리고 지역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OX 게임입니다. 지금 앞에 OX 팻말 있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O와 X가 반대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그 이유까지 또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에 있는 OX판을 뜨서 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네.
1: 네. 자, 첫 번째 질문. 지난 민선 8기에 전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특히 이 전주시 삼천에 있던 버드나무 벌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신 전주시 마선거구의 핵심 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전주시는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수십 년 된 가로수와 오래된 나무는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자, 전주시의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수십 년 된 가로수와 오래된 나무는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좀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2: 삼천의 버드나무 사례를 들었는데요.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이 있었고 사실 그 버드나무 벌목을 중단시킨 것도 저이긴 합니다. 버드나무가 홍수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아무리 홍수가 져도 버드나무는 절대 쓰러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원래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적응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절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방치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생태하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주의 명품이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은경 후보님도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죠.
0: 네네. 버드나무는 그 산책길에 많이 보셨는데요. 버드나무가 있기에 전 그늘도 있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버드나무가 뭐 홍수 피해다라고 했을 때 홍수는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 버드나무는 저희가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또는 의회 입성 후에 나의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갔을 때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은 다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도 함께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O,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답변이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O를 드신 이은경 후보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입성을 하고 나서 민주당과 손을 잡는 이유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손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되는 거는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시민들께서 합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삼천동에서 효자동에서 시연을 해야 할 일은 시연 후반이 죄송합니다.
1: 네, 천천히.
0: 아니 민주당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한 분 정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제가 이걸 같이 입성을 해서 단합을 하겠다. 단합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오시지 않아서 제가 살짝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아닌 저희 당과 함께 손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한승우 후보는 반대를 들으셨어요?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2: 일단 현실적으로 현재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뭔가 연대를 해서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전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정의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설사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뭐 반드시 의회에 입성해서 진보정치를 실현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 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하기 위해서 무조건 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 3가 일대는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리사이클링 타운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 복합 악취, 비산 먼지 등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반발 목소리를 어떻게 귀담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또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예. 일단 신규 소각장 반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움직임,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소위 신규 소각장이 입지할 부지에서 300m 이내에 막대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300m 이외의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처럼 주민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신규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죠?
1: 네, 후보들 반발 목소리 귀담아 듣고 있고.
2: 아, 예, 네네. 충분히 저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이상 그 지역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악취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문제, 매립장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 네,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0: 네, 삼천동 3가 일대 주민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악취와 비산먼지, 환경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오셨습니다. 특히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 타운에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과 건강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민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과 건강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과정에서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피해 지원 범위가 일부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적한 만큼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까지 지원 범위가 실제적 보상 대책 확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도 단순히 처리 중심이 아니라 발생량 감축과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주민들만 계속 희생하는 감당하는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 건강과 생활 환경을 지키는 방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신